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구하는 일상의 대화를 오늘도 하라시는 주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저의 삶의 사소한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자가 될지 버림받을 자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셀리더 모임 가운데 각자의 삶의 흔적들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어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의 연습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쉴 만한 자리, 가족이 있는 자리인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들로 인해 피곤하고 또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주님 앞에 투정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사소한 모든 부분에도 함께 계심을 알고 의식하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 또한도 감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장로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와 같은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조수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나는 새벽,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준비를 합니다. 새벽 제단을 섬기고 목양실에 있습니다. 조금은 피곤하지만 습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참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를 준비하고 한 주를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남은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적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합니다. 매번 반복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싶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지고 마당을 쓸고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약 챙겨 먹고 수요 설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차량 운행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딸,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문제집 구매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을 나눕니다. 이런저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매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며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찬송 부르며 말씀 나누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는 말씀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더 넓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회 모임 이후 장로님과 전우사님께서 차량을 운행해 주십니다. 늘 마음에 감사합니다. 자차로 차량 운행을 하고 섬겨주심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밥 먹고 약 먹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감기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성실히 임하라고 하는 마음을 받고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목양실 자리에 앉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최수종 하이라가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 독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해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예수 동해 일기를 쓸 수 있는 6가지 가이드 질문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쓰시면 예수 동해 일기를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질문에 따라 하루를 점검하다 보면 하루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플을 사용해서 예수동일기를 쓰시면 휴대폰으로 항상 어느 곳에 쓰든지 예수동일기를 쓰실 수 있고 또 다른 분의 예수동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눔 방을 만들어서 함께 예수동일기를 공유하며 서로의 삶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의 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일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동의 일기를 통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동의 일기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수 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

안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0: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오감 찬송가.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오센워십팀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강동꿈의교회 곽충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곽충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오감 찬송가의 대장님이시죠.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 최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살짝 추워졌어요.
1: 네.
0: 추워지고 약간은 마음이 헛헛하던 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 주간 근황을 안 여쭤볼 수 없겠죠. 우리 목사님. 예, 네. 어떤 한 주 보내고 오셨나요?
2: 항상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주간은 늘 다음 주에 할 찬송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0: 그렇죠. 네.
2: 이번 주에 부를 찬송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0: 네.
2: 문득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거 수능 금지곡이다.
0: 오.
2: 네, 선율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맴돌아요.
0: 오.
2: 뭔가 특별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맴돌아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러 오면서 네. 수능 금지곡들이 뭐가 있지 하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0: 예.
2: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세상의 수능 금지곡들은
0: 네.
2: 결국은 멜로디만 남아요. 멜로디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찬송은 선율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사가 남더라고요.
0: 아멘.
2: 그래서 그 가사를 아멘. 통해서 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0: 아멘.
2: 그것을 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했을까요?
1: 그게
0: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너무 은혜가 되는
2: 네,
0: 것 같습니다.
2: 컨디션 좋을 때도 있어야죠.
0: 감사합니다. 우리 성은쌤은 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오셨어요?
3: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 평범한 한 주를 보냈고요.
0: 네.
3: 또 주말에는 제가 조금 볼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0: 제주도?
3: 네. 취미 생활이 좀 있어서 잠깐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곡을 좀 들어봤는데
0: 네.
3: 박자표가 없는 곡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0: 그렇게.
3: 그래서 계속 교수님이 내주신 이제 질문을 보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맞춰서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될까 했는데 조금 아직까지 해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계속 생각해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모두가 찬송가에 깊이 빠져있는 심지어 제주도를 가도 네. 깊이 빠져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1: 네.
0: 누구보다도 이 찬송가에 흠뻑 젖어 계셨을 분이셨을 것
1: 네,
0: 같은데
1: 네.
0: 어떤 한 주 보내고 오셨어요?
1: 우리가 늘 과제를 내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0: 네.
1: 그 찬송 안에 일주일을 살다 오는 것이라서 정말 은혜롭지 않았을까라고
0: 아, 네.
1: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우리 극동방송에서 저번 주에 정말 큰 행사를 치렀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숲속 콘서트를 치렀는데 저는 그날 연주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0: 네.
1: 연주자들에게 나름의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야외 연주에서는 악보가 날아가 버릴까봐 리허설에서부터 굉장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저희가 악보를 끼워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0: 그날의 바람이요. 리허설할 때 제 악보를 계속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기로 그걸 붙잡아야 하는 자석도 준비했고 내 나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그날의 바람이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1: 어떡해.
0: 그래서 네. 커다란 집게를 네. 그 쉬는 시간에 준비를 해서 딱 꽂았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늘 느끼는 그 공포를 오늘 찬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느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어떤 공포가 느껴질 때 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오늘 박자표 없는 찬양 한번 만나보시죠.
1: 좋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너무 아름다운 또 연주의 무대로 그 현장을 꽉 채워주셔서 오셨던 많은 분들께서 이야 정말 설명 잘하시고 찬송가만 정말 깊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본업도 굉장히 정말 천상계의 연주를 펼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사회를 우리 하은 PD님께서 보셨잖아요.
1: 예.
0: 갈수록 큰 무대에서 계속 무르익어 가신다라는 느낌이 그날도
1: 감사해요.
0: 굉장히 크게 드는 그런 네. 날이었습니다.
1: 어떻게 아닙니다.
0: 하은 PD님은 저번 네. 한 주 어떠셨습니까?
1: 일단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숲속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로서 참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고민이 깊었거든요.
0: 네.
1: 비가 온다 안 온다 어떤 또 출연자분께서 비가 올락 말락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뭐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부슬비가 중간에 내리기도
0: 맞아요.
1: 해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면서 우리가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이 비를 미스트처럼 뿌려주셨나
0: 봐요.
1: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모두가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말씀에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0: 너무 감사하네요.
1: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1: 오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각자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와주셨는데
0: 네.
1: 오늘 또 함께하는 이 찬송가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경기도 성남에서 어플로 울산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네. 진상철 형제님이시다라고 성함까지 밝혀주셨는데요. 항상 수고하고 우리 방송 사역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격려하고 싶어서 커피를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울산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부르는 그 찬송가의 은혜로 네, 함께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이 시간 저희가 주제 찬송가를 한 곡씩 선정을 하죠, 교수님.
0: 네.
1: 오늘 찬송가 어떤 찬송가일까요?
0: 오늘은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신이를 들어보실 텐데요. 여느 찬송가하고는 어떤 구성이 좀 다르다는 걸 들어보시면 아실 터라 먼저 네. 들어보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송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가 230장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곽춘민 목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토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네.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의 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오직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때론 의지합니다. 재물과 사람, 또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0: 아멘.
2: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는 계속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0: 네.
2: 제가 항상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 드리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러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꼭 캐치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곡은 여러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곡입니다. 박자표가 없는 어떤 악보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런 악보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불려지는 네우마 악보를, 음표가 지금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요, 네모로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선율보다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표시 정도만 해주는,
0: 네,
2: 그런 음표가 있었을 때 박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정도를 음악사에서 공부했던 것이 끝이었는데, 현존하는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었구나를 발견을 하면서 사실 저는 기뻤고요. 이런 특이한 찬송가가 있었다는 것을
0: 네,
2: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 찬송가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하느님한테 기도드렸을 때 저의 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어떤 걸 놔두면 좋을까요? 일때 이 찬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선택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선율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지는 지금 나의 상황과 너무 맞닿는 가사가 있어서 우리가 발췌해내는 곡들이 있지만, 찬송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누군가가 받으셔야 한다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그 주체를 바르게 가지고서 오늘의 찬양을 접하면 정말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2: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피아노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네, 박자표 없는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송은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경건하다라는 느낌이 좀 오긴 하거든요.
1: 네.
0: PD님은 어떠세요?
1: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정결한 찬송가다? 이런 느낌? 화려하다기보다는 조금 담백한데 정갈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0: 송우 선생님, 우리가 이걸 피아노로만 접하셨을 때 여느 악보하고는 다르게 소프라노 분리되어 있고 아래에 반주 파트만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 왼손 리듬이 굉장히 엇박으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마디에 왼손 리듬만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박자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1: 네.
0: 시, 도, 파, 레, 시, 솔, 파. 떨어지지 않는 박자로 당김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감상평을 여쭤보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의 음성으로도 들어볼 텐데 목소리를 조금 아끼시라고. 자, 지금 목사님께서 가사로만 1절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선생님, 우리 반주 부탁드릴게요.

0: 네, 정말
1: 네.
0: 실로 경건하네요. 목사님, 어떤 느낌을 담고 방금 찬양을 해주신 걸까요?
2: 최대한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0: 아, 정답.
2: 네.
1: 그렇죠. 이게 원래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송가는 아니죠.
0: 그렇죠. 사실 박자표가 없다라는 걸 파악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생소한 찬송가인데
1: 네.
0: 음악하는 분들은 나름의 그 어떤 병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너무 박자로 쪼개고 싶더라고요. 이게 몇 분에 몇 박자일까를 너무 결정하고 싶은데
1: 네.
0: 목사님, 이게 우리가 8분음 표의 개수로 치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2: 네, 1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0: 8분음 표가 13개 들어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4분음표 기준으로 나누려고 해도 딱 떨어지는 박자가 아니에요.
1: 아니네요.
0: 네. 반개가 계속 남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해놓았을 때는 무엇이 중심이라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서는 어떤 분은 선율에 집중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실 텐데 목사님 오늘 찬양 준비하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을까요?
2: 저는 계속 반복되는 첫 번째 가사,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0: 네.
2: 예, 이게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0: 우리 피디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좀 정갈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뭔가 깔끔하게 불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선율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0: 저도 사실 가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 네.
0: 계속 첫 번째 마디 그 선율이요. 따리라라리다디다라리람밤에서 나누고야 말
1: 네.
0: 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음악의 3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1: 네.
0: 리듬과 선율과 화성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곡에서 리듬이라고 칭할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리듬이 없습니다.
1: 네.
0: 선율. 피디님과 제 마음에 첫 번째 마디에 선율이 남는 것처럼 선율은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처럼 가사가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목적지를 결정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을 할때 제가 억지로 박자를 한번 쪼개봤는데요.
1: 네.
0: 4분의 6 박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디따옴표 기억하시죠? 8분음표 3개를 묶으면 4분음표 하나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럼 어디에 묶을 거냐면요.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이러면
1: 어려운데요? 네.
0: 박자는 6개로 끊을 수 있는데 가사의 음절은 꼬여버립니다.
1: 그러네요.
0: 네. 뭔가

주제가 되어질 것 같은 가사들이 끊어져서 앞에 달라붙고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박자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마디의 끄듬을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13개의 8분음표 박자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주세요. 같이 갈게요. 시작!

0: 너무 헷갈리지 않으시나요?
1: 네. 헷갈리기도 하고 아까 뭔가 느꼈던 경건함이 조금 덜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인 느낌인 이유는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의 모든 마지막 박자의 종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려서 부를 때만 이게 조금 더 경건한 느낌, 서두르지 않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악보에서 여러분 특이한 기호를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디가 끝나는 부분마다 상단에 겹세로 줄이 짧게 짧게 쳐져 있어요. 마치 따옴표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의 두 줄이 네. 구주신이 위에도 있고 경배하세 위에 있고 죄인이온이 위에 있고 찬송합니다 위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겹세로 줄이 의미하는 바는 무언가가 바뀔 때입니다. 박자, 조성, 내지는 템포가 바뀔 때 거기 놓이는데 여기에서의 겹세로 줄의 의미는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PD님의 청아한 목소리로 네. 2절 가능하실까요? 마지막 박자는 마음대로 늘리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첫 음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정말
2: 어렵습니다.
0: 층고가 높은 그런 건물 안에서 경건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느낌이 납니다. 자, 마지막 박자를 늘리는 것과 늘리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레고리안 찬트에 속하는 곡은요, 여러분. 네. 억양과 그 말투의 끝 마무리까지를 중심으로 둔다고 합니다. 선율도 아니고요. 리듬도 아니고 템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무얼 한번 해보고 싶냐면요. 사람의 목소리에만 집중을 하되 우리가 좋아하는 음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2: 오.
0: 음정에도 나름의 느낌의 색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1: 네.
0: 라라는 음정을 말씀드리면 뭔가 컬러풀하게 어떤 음정이 생각이 나실까요?
1: 라
0: 그냥 라. 딱 직관적으로 지금
1: 네.
0: 바로
1: 보라
0: 보라, 라라서.
1: 네.
0: 아, 라라서 보라.
2: 그거는 약간 언어적인 접근이시네요.
0: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디님은 네. 시.
2: 어떤
0: 시. 느낌이죠? 시.
2: 아, 근데 이게 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0: 자, 어떤 느낌?
2: 뭔가, 좀 나긋나긋한 느낌이라가지고, 색깔도 좀 뭔가, 좀 편안하고 푸근한, 그러면서도 뭔가 밝은, 노란색?
0: 노란색. 저도 네. 푸근하다 하셔서 노란색
2: 네.
0: 방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막상 건반 앞에 앉아계신 송은 선생님은 솔샵 어떻습니까? 솔샵.
2: 어려운데?
0: 어떤 색상으로 느껴지세요?
3: 보라색. 보라색 같다.
0: 보라색.
3: 샵으로 생각하는 거랑 플랫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0: 그렇죠.
3: 다르긴 한데
0: 맞아요.
3: 조금 저는 이 음을 들으면 라플렛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린 마음이 아린 애절한 그런 느낌이 나서
0: 바로 바꿔서 생각을 하셨네요.
3: 네.
0: 그렇죠. 저는 파 하겠습니다. 파. 그냥 하늘색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2: 파란 하늘.
0: 네. 그래서 파 하면 목사님처럼 좀 약간 저도 언어에 그렇네요. 파랑색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좋아하는 음정 두 가지만 생각을 해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 네.
0: 제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 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파 샵에서 솔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샵에서 솔로 가는 건 여러분 G 메이저거든요. 솔이 주인장.

으로 앉아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샵과 함께 솔로 갈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찬송을 마디 마디마다 파샵으로 시작해서 진행을 쭉한 다음에 솔로 끝낼 거예요. 그 다음 마디는 끝났던 음정 솔에서 시작을 해서 파샵으로 끝낼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디는 다시 파샵으로 시작해서 솔로 끝나고요. 마지막 마디도 끝났던 솔로 시작해서 파샵으로 갈 겁니다. 그럼 저는 파샵과 솔로만 여러분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이 파샵과 솔로 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1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샵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피아노는 안 쳐주셔도 됩니다.

0: 느낌이 살짝 전혀 달라지네요. 네.
1: 네. 저는 들으면서 네. 너무 기괴한가? 이 생각이 갑자기 소름이 막.
0: 아니요. 오히려 약간 정갈한 우리가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하셨나요? 네, 네. 또 다른 느낌의 그런 곡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로웠습니다.
1: 네. 그럼 우리 전문가의 목사님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사님 혹시 기괴하셨습니까?
2: 처음에 귀곡산장 좀 가다가 계속 들으니까 약간 그 보이소프라노?
0: 네.
2: 약간 예, 그런 느낌?
1: 네. 그 나쁘지 않았어요.
2: 하이파트를 담당하는 보이소프라노?
1: 네. 네.
2: 그런 느낌.
1: 자, 네.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 안에 두 가지 음정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첫 음을 시작해서 끄듬을 맺고 그 끄듬으로 그 다음 마디를 시작하시고 또 그 끄듬으로 그 다음 마디 시작하시고 헷갈리시면 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은 PD님은 어떤 음정 두 개 선택하시겠어요?
0: 사실 이런 미션인 줄 모르고
1: 네. 높으면 안 될 것 같죠?
0: 뭔가 좀 높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높으면 지금 살짝 대참사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음으로 원래 생각했던 게 솔이었어요.
1: 솔, 네, 좋습니다. 네. 솔.
0: 굉장히 높네요.
1: 그 다음은요? 네.
0: 하나, 다른 거 하나는 레였거든요.
1: 솔레로 네. 가시겠어요? 솔레로 가시겠어요?
0: 예, 잠시만요. 아니면, 일단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솔레, 요렇게.
0: 솔레, 요렇게. 솔레. 해야 되지 않을까.
1: 네, 네. 그럼 솔로 한번 해볼까요?
0: 근데 이게 제가 혼자 한다고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그냥, 중간에 한번 끊어주세요.
1: 느낌만 하시면 됩니다. 네. 솔로.
0: 네. 잠시만요. 아, 너무 자신이 없는데 혹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2: 아니요. 저는 네. 제 또
1: 다른 음정이 있으십니다.
0: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게 벗어날 수 없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 다시 한번만 주세요, 선생님.

0: 브라바. 여기까지. 브라바.
1: 브라바.
2: 어휴, 긴장했다. 인생의 가장 힘든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아시죠? 이게 남성 솔로분들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동의 경험에 우리가 브라보를 외쳐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솔리스트가 노래하시고 난 다음에는 브라바.
2: 브라바.
1: 그리고 네. 혼성으로 너무 느낌이 좋았다. 브라비를 외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라보 차례가 왔습니다.
2: 좋습니다.
1: 목사님의 음정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0: 처음에는 그 파하고 라를 생각했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지금 도하고 레를 하고 싶어요.
2: 아, 바꾸셨네요.
1: 아, 그러면 네. 도하고 레로 하실 겁니까?
0: 네, 파하고 라 하면 너무 높지 않을까요?
1: 그 뭐 목사님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네.
0: 네, 파하고 라 해볼게요.
2: 좋습니다.
1: 파라로 가실 거죠? 자, 화려한 폭발도 없고 클라이맥스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파와 라의 기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좋아하는 음정 정말 한 가지 내지는 두어 가지면 기도문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찬양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자면, 말하듯이 끊어짐이 없이, 그러면 음악적인 기법으로 레가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숨이 마지막에 안 되네요. 그런데 이걸 목사님이 끊어가듯이 스타카토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저하고 반대급부로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자, 여러분께서 좀더 확실한 느낌을 받으시려면 방금
1: 네.
0: 그 리버브 한번
1: 아, 빼고.
0: 빼줘보시겠습니까? 정말
1: 알겠습니다.
0: 생목으로 제가 그냥 음정 없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어떠세요? 연결 버전과 울림이 없는 이것으로는 과연 무얼 강조하고 싶을까요? 음절도 다 끊어지고 내용도 귀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안이 찬송가는 반드시 레가토로 진행이 되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1: 연결해서요.
0: 각 음절을 강조하면 말의 흐름이 중요하고 선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기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이쯤에서 여러분, 항상 모르는 찬양, 내지는 우리가 어떤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공포감이 싹 오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악보가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똑같은 건데, 피디님은 어떤 순간이 공포의 순간이실까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는 3초 마가 딱 뜨면 이거 방송 사고라고
1: 네,
0: 하잖아요.
1: 그렇죠. 돌이킬 수
0: 그렇죠.
1: 없습니다.
0: 본인의 어떤 전문직에 대입해서
1: 네.
0: 공포의 순간은 언제이실까요?
1: 사실 방송도 방송인데 방송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멘트를 실수하거나 했을 때 이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아, 뭐 이제 앞서서 네, 제가 드렸던 말씀하면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라고 할수 있고 뭐 찬양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숲속 콘서트처럼 어떤 큰 무대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예, 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자주 상상하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다음번 순서를 소개를 해야 해서 제가 이제 단에 올라갔는데 대본을 잘못 들고 올라간
0: 어머.
1: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 어떤 소개하는 그 멘트를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상한 잘못된 대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 확실히 저한테는 좀 많이 두려운 것 같기는 해요.
0: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순서는 임소인데, 화충민 목사님을 소개했다. 그럼 뭐, 목사님 나가시면 되죠.
1: 그쵸, 이제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저희는 대본도 다 저희가 직접 쓰기 때문에 그 대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안 되어 있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건 사실
0: 말이 안
1: 저희가
0: 되죠.
1: 보여드리는 태도여선 안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하고 내려오겠지만 굉장히 아쉬워지겠죠.
0: 그러면 이제 하은 PD님은 그런 경우,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
2: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일이 주된 일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패드 같은 걸로 오늘 원고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이 원고를.
1: 그쵸.
2: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원고가 10페이지다.
1: 네.
2: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5페이지가 없어. 한 장이 미스프린팅이 된 거예요.
1: 비슷하네요.
2: 5페이지가
1: 네.
2: 없어. 5페이지만 하고 내려와야죠.
0: 그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1: 네. 그쵸. 사실 이제 뭐 공유가 되어 있거나 약속된 어떤 순서는 아니니까요.
0: 그렇죠. 시간을 줄이시면 되겠네요.
1: 그렇네요.
0: 그럼 우리 송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3: 저도 목사님이랑 비슷한데, 사실 예전에 악보는 다 이제 종이 악보,
0: 맞아요.
3: 아날로그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패드로 대부분 연주자들이 많이 보시는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리허설, 정말 여러분에서는 딱한번 해볼 수 있는 리허설이었는데, 패드가 갑자기 잠금이 걸린 거예요.
0: 맞아요.
3: 갑자기.
0: 그럴 수 있죠.
1: 세상에.
3: 정말 그래서 지금 할 악보가 이제 앙상블 악보이기 때문에 외워진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분의 패드를 빌려서 이제 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쉽게 리허설이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종이를 봐야 하나 패드를 봐야 되나 고민인데 네, 그렇습니다.

0: 진짜요. 저도 악보는 그래서 꼭 종이를 선호합니다. 저도
1: 네.
0: 야외 연주에서 꺼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1: 정말요?
0: 생각나는 대로 외워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이야.
0: PD님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충분한 연습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고 저는 어떤 연주를 앞두고 있으면 그런 꿈을 자주 꿉니다. 바로 전날 꿈에서 악보를 못 외웠어요, 제가. 솔리스트인 경우인데. 그리고 연주홀에 갔는데 악기가 없어요.
1: 네.
0: 이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거든요.
1: 어떻게?
0: 그러니까 그만한
1: 네.
0: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1: 맞아요.
0: 저도 실전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하고 한번 연주를 올라갔었는데, 리허설에서 이제 제가 악보 담당이었겠죠? 근데 리허설이 끝난 채로 놔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라가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펼쳤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나와
1: 아이고.
0: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맞이하니까 저희는 멈추고 다시 했습니다.
1: 아,
0: 악보를
1: 정말요?
0: 정렬한 다음에. 왜냐면 혼자 사는 그런 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에피소드처럼 웃어서 말씀을 드리고 상황을 그렇게 조절을 했지만 무대에서 생기는 그런 말 못할 그 공포들, 그리고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이쯤에서 1, 2, 3절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송은 선생님 오늘 여기에서 피아노가 없어도 될것 같아서요. 4절 한번 담당해 주시죠. 1절 목사님 해 주시고, 2절 제가 하고,
1: 네.
0: 3절 우리 하은 PD님 해 주시고, 마지막에 송은 PD님 께서 각자의 음정 원하는 걸로 시작하셔서 움직이셔도 되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목적은 가사의 명확한 전달,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리는 주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경건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만의 기도를 1절부터 4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송은 선생님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셔서 혹시 4절을 다 같이 부르는 건 어떨까요?
0: 뭐 그것도 괜찮지만 뭐
1: 네.
0: 송은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시작을 하시고 나서 한마디에서 불편하시면 딱 큐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1: 큐사인을 받을 것
0: 정도만.
1: 같은 느낌.
0: 네. 그럼 목사님 먼저 1절, 그리고 제가 2절, 3절이 하은 PD님, 그 다음은 다 같이 내지는 송은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4.
1: 잠시만요.
0: 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2: 도와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신작가실 음정 하나만 쳐주세요. 자, 그러면 좀 각자가 섞이겠지만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4절로 네. 시작.

0: 살짝 네. 애매해졌어요.
1: 그렇지만 네. 여러분께 불협화음의 진수를 들려드렸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여러분 삶의 협화음만 있지가 않습니다.
0: 맞아요.
1: 게다가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화음을 쌓아갈 때 마지막에 목사님이 쭉쭉쭉 내려가는 거 들으셨죠. 아 협화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
0: 이야.
1: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굳은 의지는 불협화음에서 시작을 해야
0: 그렇습니다.
1: 가능합니다. 아멘.
0: 아멘. 아, 역시 교수님의 와 말씀은 아, 남다르네요.
1: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같은

0: 기도문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나님만 중심이 되시는 그런 찬양곡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찬송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을 나눌 때 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신이 오늘 조금 색다른 그리고 약간은 낯설은 그런 찬송가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음정 하나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가사에 집중했던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지는 네, 이 음원에 이 스튜디오 음원에 찬송가를 함께 들으시면서 아마 또 색다른 은혜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0: 아멘. 우리의 참되신 구주신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이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조금은 낯설었던 그런 찬송가를 함께 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
1: 네, 저는 오감 찬송가 매주 방송할 때마다 놀이공원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어머. 오.
1: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0: 네.
1: 놀이공원장이에요.
2: 어머. 좋습니다.
0: 놀이공원
1: 그래서 네,
0: 사장님이신가요?
1: 이번 주에
2: 너무
1: 왔더니
2: 좋네요.
1: 신상 놀이기구를 또 하나 들여놨어요.
2: 좋습니다.
1: 예, 네, 타니까 뭐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낯설기도 하지만
0: 네.
1: 항상 새로움을 얻어간다.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신선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어 놨을까? 그런 기대감.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능력 있는 사장님.
1: 네.
2: 감사합니다.
1: 항상 아이의
2: 아멘입니다.
1: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방송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즐거움이 다채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네, 갑자기 우리 송은 선생님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계시다가 지금도 빵긋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좀 어떤 시간이셨어요?
3: 저는 저번 주 즉흥 연주가 정말 최대 고난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마이크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게
0: 네.
3: 멘트를 또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이제 교수님과 하은 PD님이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웃지 않겠다, 웃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다짐을
2: 웃으셔도
3: 한번
2: 됩니다.
3: 해봅니다.
0: 맞아요, 웃어도 돼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농담이고요. 네, 송은 선생님 사실 처음 섭외해 올때 피아노만 치면 된다라고
2: 맞아요.
0: 말씀드렸는데 네, 말한 것과 많이 다르다 이런 눈빛으로 아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도 즐겁게 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그러게요.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앞서서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2: 네.
0: 나눠주시고 하셨는데
2: 네.
0: 과연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2: 음악하는 분들 오디션 장소에 가시면요.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마주 대하는 최대 공포는 초견

0: 악보입니다. 오케스트라나 어딘가에 입단하고 싶을 때 그날 갑자기 우리가 마주대하는 악보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읽어내야 하는 것은 이 악보의 조성, 박자, 템포. 까지를 순식간에 본 다음 리듬 파악을 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시험을 볼 때, 실수가 빚어낸 그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합격이 된게 대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 악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음이 시였었는데, 원래 음은 도였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보가 미스프린트 된 것이지만 그게 이제 독일에서 구한 악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시더니 제 악보 근처로 막 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머, 얘 악보에는 정말 시로 되어 있어. 라고 하시더니, 한번더 해볼래? 도로 바꿔서. 그래서 원래는 틀린 거고 그것조차 파악을 못한 그 어린 동양아이는 떨어졌어야 함이 맞는데 너무 당황하면서 그 시를 도로 바꿨을 때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셔서 합격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또 하나는 독일어를 전공하신 우리 하은 PD님은 너무 우스우시겠지만 제가 독일어에 정말 갓 입문했을 때 입시를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23살이었거든요. 그러면 PD님 우리가 드라이운트 스바이히라고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진짜 자신 있게요. 스바이 훈더트 드라이스히 야레 알트. 몇 살일까요, 피디님?
1: 훈데하트요?
0: 네.
1: 몇백 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230살이라고 답했더니 심사위원께서 막 웃으시면서 너 여기에 있는 심사위원들 다 합쳐도 네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러고 합격했습니다.
1: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실력 말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풀어주셔서 저의 모습이 각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턱대고 겁을 내지 말자. 막상 한발 디디면 수월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1: 아멘.
0: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함께이면 무엇도 계획하지 않으시면 놓으시는 일은 없다. 설사
1: 아멘.
0: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1: 아멘.
0: 그래서 여러분, 처음 대하는 무언가들의 발걸음 내딛기를 주저하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생소했지만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빗대어 용기를 가지자라고 한번 전달해 봅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루하루가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어제를 예상하면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공포도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보지 않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하루라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멘.
1: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의 이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방송 사역에 동역하시는 우리 헌신자분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을 놓고 사실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매년마다 하는 방송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계속 그 염려가 드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문자로 화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스폿을 만들든, 뭐 무슨 멘트를 하든 항상 제 머릿속 어딘가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마침 교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금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느끼고 계신 감동이 다 다르실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에 저희가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생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날은 모든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다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전파 선교사분들을 저희가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1: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감 찬송가 분들께도 기도 요청 드리면서 네. 하지만 한켠에 또 담대함을 얻어서 네,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과 찬송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를 쭉 배워가는 중에 한 1년 동안 살펴봤죠. 이렇게 잠시 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적 교회 또 일터사역에 배웠던 부분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지는 포도나무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롭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그 의식의 관계를 세 주간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는 매우 여러 시대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인 거죠. 모양은 진짜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가짜인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잘못된 신앙인데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짓 신앙에도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율법주의고요. 이제 오늘 기복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 중 하나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3장 15절부터 20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자,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시겠죠. 당연히 생명을 택하시겠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누가 화를 택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게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할 때에 이 이해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영적 법칙. 사실 이 복과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 신앙 전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신구약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단히 전체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들이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들을 존중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걸 보았잖아요. 이 영적 법칙이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거짓의 문제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신앙책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모든 면이 예레미야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이 전면에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복 신앙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려느냐. 우리가 이런 구절만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타락해도 정말 타락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건 지금 아마 그 개역 한글 같은데, 탐남하며 탐욕을 부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겨졌구나.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할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탐심이 가득하며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8장 1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살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화신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30장이면 신명기 30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동행할 때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평강을 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따 나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버린 것과 멸시한 것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미 써 있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강이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많은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대세로부터 외세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아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제5복음서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죠. 복음서는 4개밖에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가장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5복음서죠. 그래서 복을 외치기 바쁜 거죠. 이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제 왜 그게 거짓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그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다른 말로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켜줄 축복의 메시지만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똑같은 장입니다. 지금 1절부터 시작했는데 쭉 보시면 이제 뭐죠?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쭉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망치같이 비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져요.
위함.

0: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부모, 여기 청년 있지만 부모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서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내며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느라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죽어. 돌아와야 돼. 그러겠죠. 근데 애가 안 듣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크게 말하겠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랑하니까요. 돌이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곱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 겁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성취해줄 소위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더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닫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막.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부지기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말 앞에 떠는 그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어야 돌이켜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돌이켜져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메시지가 강하다는 이 별소리를 더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뒤돌아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게 하시는 그거를 제가 좀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내용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0: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표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2: 극동 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보기에 인상이 험악한 사람 있죠. 오해도 받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만족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받고요. 손에 든 성경 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주고요, 무료로 수술해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참 좋은 내 친구에 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김다형님의 그런 사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빌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솔직해서 앞에서 다 말하는 스타일이야.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때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내 말이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놓기보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의 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말에도 온유함과 배려가 사랑이 묻어나겠죠. 네,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양민호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초롬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최고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은 성문 앞을 지키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마음의 문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또 해야 할 말은 따뜻하게 전하며 멈춰야 할 말은 지혜롭게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안성진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또 유효한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아주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해진의 사랑을 주는 사람,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이빅밴드와 지선이 함께한 행복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결과물을 주인에게 보이고 칭찬을 받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각각 맡은 물질을, 재능을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칭찬과 저주가 판가름 나겠죠. 칭찬이나 저주는 모두 주인의 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능력도 없는 내게 주님의 물질과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요. 청지기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과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듣는 첫 찬양은요, 송경민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클레이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리는 찬양은요, 박근진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려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건 지키기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자녀가 감사의 유익을 맛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죠.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박상규의 내려놓음, 원놀이 워십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크룩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세 곡의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세입자의 형편을 잘 봐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리인은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세입자의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청소도 해주고 필요한 시설도 구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입자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늘어놓았죠. 관리인은 세입자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큰소리치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사용된 모든 비용이 관리인이 아닌 주인의 돈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주인이 세입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막을 권한이 그에게는 없답니다. 그래요, 주님은요 건물주이시고요,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건물주가 대신 관리하라고 맡기신 걸 분부대로 관리할 뿐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주 행세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돈과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다만 나는 대리 집행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상대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충직한 청지기로서 막힘없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드리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서울 바하합창단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조수아의 이와 같은 때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1분 1초를 감사로 채우며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근들 라디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찬양으로 패밀리 워십의 곡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를 들려드리며요. 인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로입니다. 지도의 경계선 넘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닫힌 땅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 과정과 전파를 통해 북한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갔던 복음방송 사역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HLKX 극동방송을 통해 개국 초기부터 방송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HLKX를 통한 러시아어 방송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일자로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통한 북한 방송 선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 경계는

중국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위쪽 일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데 중국에는 탈북민이 많지만 러시아에는 정식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탈북민 선교나 북한 선교가 막힐 경우 러시아를 통한 선교에 주목하곤 합니다. FEBC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 회의에서 김장한 목사의 제안으로 FE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실무위원으로 김장한 목사, 송영필 부사장, 짐 보만, FEBC 운영국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지를 하버로브스크로, 현지 책임자로는 하버로브스크 중앙침례교회 세르게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버로브스크 POR8 방송사의 송신시설을 빌려 중파 1224kHz, 단파 9.56MHz로 1992년 3월 15일부터 매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러시아어 방송 1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9일부터는 러시아 라디오 마야크를 통해 하루 1시간씩 러시아어 방송을 송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2월 21일 구소련 당국으로부터 FEBC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옥 건축을 담당하기로 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1992년 8월 29일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마침내 1992년 9월 12일 오전 10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부지에서 FEBC 러시아 사옥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교회 지도자, 현지 파송 선교사 및 교포들이 참석해 복음방송 설립을 축하하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기공 예배는 FEBC 러시아어 담당 국장인 루디 윈스의 사유로 시작해 서울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설교, 로버트 보호만 총재와 미카일로비치 하바로브스크 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장한 목사의 축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바로브스크의 한 식당에서 사랑의 선물 3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 선물 상자에는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설탕, 밀가루,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시내에 있는 12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김장한 목사를 강사로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6시 30분에 이미 2천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참석자의 20, 30%는 제러 동포였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국에서 간 참석자들은 준비해간 성경을 나눠줬는데 성경이 모자라 다 전해주지 못해 모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는 FEBC 러시아에 당시 권연봉 부국장을 1993년 3월에 파견했고 고려인 3세인 최스웨톨라나 양이 통역으로 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옥 건축공사는 자주 중단되고 준공 예정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5년 6월 1일 김장한 목사와 FEBC 캠벨 부총재, 김익명 운영위원장, 하바로브스크주 니쿠르니코프 주지사, 미카일로비치 시장, 국내 교계 인사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4명의 일행은 현지에서 장비 구입 헌금을 모아 FEBC 러시아 지사장인 세르게이 포멘코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장한 목사는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이다.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방송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중파 954kHz, 호출부호 HP113, 출력 10kW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 가처권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등에서 청취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바르부스크 극동방송은 하루 총 17시간 방송 중 한국어 방송 1시간, 중국어 방송 2시간, 러시아어 복음방송 4시간을 할애했고 러시아어 일반 방송도 10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우복 선교사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해 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중앙사 편성국 직원들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포멘코 지사장의 뒤를 이은 현지 운영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초까지 방송이 이어지다가 운영 주체가 넘어가며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92년 3월부터 30여 년 동안 송출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북한 선교의 귀한 한 축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사역은 비록 환경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흘러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송국은 때로 멈출지라도 국경과 장벽을 넘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경 넘어 닫혀있는 그 땅에도 오늘도 전파를 타고 사랑의 생명 기별을 듣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앞에 1,000명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1,000명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몇명 찾아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을 칩니다. 하는 태도를 봐서 계속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씨가 고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와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재청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첫인상을 신뢰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얘기를 흔히 듣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어도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상대가 보여준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We shall see his lovely face.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 노수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정결한 그릇 김정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의 행복일 것인데요.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요. 우리 삶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즐거움은 분리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행복임을 기억하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송경민의 행복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김한빛의 음성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으시고요. 이어서 나무에 내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이은희님의 그림 묵상집 천국의 숲을 통해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나눌게요. 한 그루의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을 보면 저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같아 보이는 것들도 생김새와 색감이 모두 다른데요. 길가에 핀 작은 꽃들도 각자의 얼굴이 있으니 자연을 둘러보면 그 아름다운 신비에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온 세상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는데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어떤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득을 취할 때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이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높고 낮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높고 낮음의 기준을 무너뜨리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곳은 볼품없는 마구간이었고 아프고 가난한 무리들 사이였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다 여기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향기롭고 아름다운데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주권으로 나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은희님의 천국의 숲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누었습니다.

옹기장의 다 와서 주 영광을 보며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유턴이 불렀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때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하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우리에게 복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셨습니다.

0: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1: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2: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3: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4: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1: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2: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로 교회 반흥업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끝날 유한한 인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빠른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과연 모든 게 끝나는 것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젠가 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길에서도 잘 보이게 현판 두 개를 큰 문 좌우에 걸어놨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왼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오른쪽 현판에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대답을 줄리는 만무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다 보니까 정말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다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생을 다 살고 육체를 벗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

0: 나서 죽은 뒤의 경험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 없이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모 일간지에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지식을 다 합해도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의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과 IT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94%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큰소리 칠 때가 많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는 아이가 나가면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는 우리 인생의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은 다 이루었다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건 경제용으로서 빚을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주었다는 게 믿어지면 나는 그 빚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죠. 지식을 배우고 싶으면 학교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중에 혹시 보험은 있는지를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분 대답이 당뇨가 있어서 실비보험은 들 수 없었지만 상해보험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혹시 생길 사고가 아니라 꼭 일어날 확실한 사고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보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보험,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유일한 대책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험에 드십시오. 보험료도 무료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인생 최고의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각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왜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 보험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화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또 병으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괴로움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고 소망과 용기, 네, 가지시기 바라요. 길가에서 만난 예수, 흑암의 조선에 복음을 들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 할게요.

0: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테너 정필립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썸머 스페셜 잘 마무리했고요. 길가에서 만난 예수, 우리나라의 그 굵직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 공부하고 있죠. 네. 교회 역사 함께 우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876년 일본과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던 시기, 국경 밖에서 중국 땅에서요 우리말을 배우고 성경 번역을 준비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 우리가 와 이런 분이 계셨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이십니까?
1: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네. 사건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들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0: 네.
1: 존 로스 선교사님과 조선인들이 번역해서 처음으로 출간한 성경은 쪽 성경은 누가복음이었어요.
0: 네.
1: 그 해가 1882년 이모년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이모년이라고 넣었는데 1882년 이모년 이렇게 말씀드리면 권사님이랑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 입에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상상해봤어요.
0: 그 역사 시간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네. 1882 이모굴라 이거 꼭 네네네. 나온다. 꼭 네. 그러셨죠.
1: 이모년에 군에서 난이 좀 일어나서 이모굴란이거든요.
0: 맞아요.
1: 이모굴란은 단순히 군인 몇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벌인 소요사태는 아니었고요. 개항 이후에 이제 조선이 이제 개항을 하니까 새로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때 제도와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쌓여있던 갈등이 한 번에 터져나왔던 사건이었어요.
0: 네.
1: 당시 이제 90군데의 군인들은 오랫동안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신식군대였던 별기군과의 차별에도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던 중에 이제 급료가 밀린 급료가 지급되었는데 아이고 이걸 더 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0: 그렇죠.
1: 아마 역사 기억나실 거예요. 쌀의 양마저 부족했고 또 그 안에는 겨와 모래를 섞여서 이렇게.
0: 누가 장난친 거야 정말. 분노 일어나죠. 네,
1: 나눠줬던 일 때문에
0: 그래요.
1: 큰 분노가 폭발했던 사건입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오래전 배웠던 역사 이야기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한번 그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1: 맞아요. 1882년 6월 달에 90군대가 그래서 이제 예, 이런 표현 써서 네. 너무 죄송하지만 열받아가지고
0: 네.
1: 민씨 척족과 개화파 관료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향해서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어요.
0: 그렇죠.
1: 이때 궁궐까지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이 소식을 접한 민비 명성황후가 궁궐을 빠져나가 충주까지 피신했다라고
0: 네,
1: 역사책에
0: 네, 네.
1: 기록되어 있어요.
0: 네.
1: 이때 일 탈출을 도왔던 조선인 관료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되는 이수정 선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그래요. 보통 수정하면 여자 이름 같은데 분명히 남자입니다.
1: 네, 네.
0: 이수정 선생님 어떤 네네. 분이셨습니까?
1: 그는 온건계화파 양반이었고요. 이모굴란 당시 이제 민비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해 9월 달에 일본을 방문하는 수신사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향하게 돼요.
0: 네.
1: 이때 이수영은 수신사 수행원의 업무

0: 왜? 일본에서 꼭 만나야 할 일본인이 한명 있었습니다.
1: 수행은 업무 외에 일본 사람을 만난다고요?
0: 네네.
1: 어떤 만남 때문에 그러셨을까?
0: 그러게요. 처음 일본 가는데
1: 예. 네.
0: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1: 그러니까요.
0: 자신보다 앞서 1881년, 그러니까 한해 전에
1: 네.
0: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친구 안종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안종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기술서였던 농정 신편을 저술한 분인데, 당시 개화된 일본에 관하여 이제 안종수로부터 듣고, 이수정 씨도 나도 일본에 가면 우리 조선을 위해서 농업과 법률과 우편, 그리고 좋은 시설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1: 네.
0: 생각했대요. 특별히 이제 당시는 우리가 뭐 농업이 가장 중요한 그 우리 나라의 자본의 근간이니까
1: 그렇죠.
0: 다 농사졌으니까요. 선진 농업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친구 안종수가 만나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웠고 또 사사받았던 일본인 농학자가 치사센이라는 분이었는데,
1: 네.
0: 그분은 훌륭한 농학자였고 동시에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었대요. 안종수를 통해서 치사센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됐던 겁니다.
1: 사실 일본이 먼저 선교가 들어왔잖아요. 아,
0: 맞습니다.
1: 기독교인이 먼저 있었군요,
0: 네네.
1: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종수 씨가 먼저 친구 안종수가 치다 선생을 만났고
0: 네.
1: 다시 이제 이수정 선생님하고 친구니까
0: 맞아요.
1: 소개하는
0: 연결해 준
1: 거죠.
0: 거죠. 예.
1: 아.
0: 그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만남이 또 다른 사람의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1: 그래요.
0: 안종수는 일본에서 돌아온 뒤 친구 이수정에게 치다센을 소개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가게 되자, 친구, 일본에 가면 이분을 꼭 만나봐야 돼. 라고 연결해 준 것이었고, 안종수가 농업을 배우기 위해 열어놓은 문이 이후 이수정에게는 치다센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듣게 되는 아름다운 만남의 문, 축복의 문이 됩니다.
1: 참 친구의 인연도 되든 친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같은 문을 통과했는데 한 분은 이제 농업 기술을 전수받았고 또한 분은 예수님을 진짜 전격적으로 만나시는군요.
0: 그렇죠. 듣고 보니 진짜 그러는데요.
1: 그러네요.
0: 참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1: 네.
0: 같아요. 농업을 배우려는 관심, 또 새로운 나라를 알고 싶은 호기심, 친구가 건네준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어 주었던 사건입니다.
1: 네. 자, 이수정 선생, 일본에서 추대센 선생님 만나서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까?
0: 아유, 뭐 그럴 리가요. 이제껏 유학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뭐 예수님 막 믿게 되고,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있긴 한데,
1: 엄청 의심하고 고민할 텐데.
0: 처음 관심은요,
1: 네.
0: 당연히 새로운 문물과 농업 기술이었어요.
1: 그렇죠.
0: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치타세는 농학자이면서 교육자였고 기독교인이었거든요.
1: 네.
0: 이수정은 그와 교류하면서 근대 농업과 일본 사회 제도를 접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치타센의 집안 벽면에 걸려 있는 한문 장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족제를 얘기합니다.
1: 네.
0: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유학자였으니까 한자를 잘 읽었을 것이고, 근데 그 글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1: 어떤 글이었길래 찬양한 곡 듣고 나서 네, 우리 이어갈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어떤 글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0: 소프라노 정혜욱의 참 좋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이 찬양 나가는 동안 고민했어요. 저도 어떤 글이었길래
1: 네.
0: 뭐였어요?
1: 사실은 성경 말씀이 적혀
0: 네.
1: 있었는데요.
0: 그렇겠죠.
1: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었대요. 그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팔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팔복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0: 우리가 다 싫어하는 거, 예. 가난한 거 너무 그쵸. 싫고 애통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1: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배가 부를 거예요. 이걸 한자로 한번 보시면 이거 진짜 역설의 역설의 연속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수영 씨가 그 족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치다센 선생이 딱 캐치합니다.
0: 앞뒤가 맞지 않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1: 맞아요.
0: 가난이 복이라고 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네. 아유, 잘 만나셨네요, 선생님께서.
1: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해 네. 주셔야 되는데, 네. 낯선 일본 땅, 작은 거실벽에 걸려 있는 한문족자.
0: 네.
1: 이수정은 아마 익숙한 한자로 전혀 낯선 세계를 읽었을 거예요.
0: 네.
1: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권력이나 재물이나 출세와 연결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0: 그렇죠.
1: 당시 유교적 교양을 지닌 조선의 지식인에게는 매우 낯설고도 하지만 아주 강렬한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치다세는 이수영 씨에게 한문 신약 성경과 기독교를 소개하는 천도 소원이라는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건넸겠죠.
0: 이수정 씨. 우리 이수정 선생님 당연히 뭐 밤새 독파하지 않으셨을까
1: 궁금할 테니까
0: 일본에 읽고, 아는 사람도 없고
1: 또 읽었겠죠 네. 또 열심히 성경 읽죠
0: 네,
1: 근데
0: 네.
1: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뭐 이게 이제 뭐 어느 책에도 실제로 기록도 되어 있고 뭐 아니다 실제다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이분이 꿈에서 해변을 거닐던 중에 낯선 사람을 만나 이런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잠드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이수정 선생의 역할을 하실 거고 제가.

0: 이제 그 해결을 거니는 낯선 사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우 더빙입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경험 있으시니까. 네, 네.
1: 해볼게요. 여보시오들, 당신들이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오?
0: 이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책들을 더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책이랍니다.
1: 아, 아니, 이것이 어떤 책이기에 조선의 모든 책들을 더한 것보다 귀하단 말이오?
0: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랍니다.
1: 꿈속에서?
0: 네네. 와. 그러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1: 네.
0: 당시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수영 씨가 만났던 분이 해안가를 걷는 외국인이었고 그분이 두 분이셨대요.
1: 네.
0: 사실 이수영 씨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일본에 오셨을 때 한글 교육을 조금 해주시거든요.
1: 네네.
0: 아마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1: 아.
0: 꿈에서 깨어난 이수영은 성경 공부에 매진하면서 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야소교, 예수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 네.
0: 말씀의 능력은 이수정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수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일본에 간 지 7개월 만인 1883년 4월 29일에 도쿄의 노월정 교회라는 곳에서 조지 낙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 공자의 빛이 추롱불과 같아서 겨우 안방을 비춘다면 예수의 빛은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전 세계를 비추어 준다. 예, 이런 고백이죠.
0: 네, 네. 진짜 너무 멋진 고백이죠. 예,
1: 네.
0: 이제껏 공자와 맹자를 했던 분이 공자의 빛은 초롱불 같고
1: 그러니까.
0: 예수님의 빛은 태양 같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1: 네.
0: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조선의 양반 이수정 선생이 했던 말인데 진짜 참 멋진 것 같아요.
1: 네.
0: 네, 네.
1: 세례받은 이후에요. 이수정 선생 어떤 삶을 사시게 됩니까?
0: 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삶을 삽니다.
1: 그렇죠.
0: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들을 찾아가 복음 전합니다.
1: 네.
0: 그때 손붕구, 이경필, 이계필, 이주필, 김익승, 박명화 이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0: 이런 분들이 이수정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고 초기 조선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1883년 말 도쿄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1: 아, 이게 유학생 위주로.
0: 네네. 방송 들으신 분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883년에 저기 황해도 소래에서 소래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같은 해.
1: 와.
0: 시간은 약간 시차는 있긴 하지만.
1: 네.
0: 소래에서 또 일본에서 또 저쪽 국경 밖에 중국 땅에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1: 그렇군요.
0: 거죠.
1: 그렇군요.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던 사건 일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이수정 선생은 성경 말씀을 조선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함을 깨닫고 먼저 한문 성경에 우리말 토를 붙인
1: 네.
0: 현토한한 그래서 토를 달았다. 그래서 한문의 한글로 해가지고 현토한한 신약 성경을 제작하고
1: 예.
0: 이후에는 한글 성경인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출간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는 미국 선교부에 우리 조선에도 일본에처럼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약간 이제 중략을 하긴 했지만
1: 네.
0: 그 편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며 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0: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 글을 읽고 나면 안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이 글을 이제 읽고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선교 잡지에 글이 두 번이나 실려요.
0: 이거 조선에 가야 된다.
1: 네. 실제로 이수정의 편지는 미국 선교 잡지에 두 번이나 소개가 되는데요.
0: 네.
1: 그의 간절한 호소가 먼저 믿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일본에서 사역하던 맥클레이란 선교사가 조선을 먼저 내안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조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파송받게 되고 마침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 중요한 기도의 용사가 기도자가 바로 이수정 선생이었습니다.
0: 네. 이제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면 우리가 좀 들어본 이름인데
1: 네네.
0: 그 이전에 네. 선교사님들이 내안하기 이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수고하시고 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수정 씨의 또 아주 멋진 고백이 하나 네. 더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설킨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하니 깊이가 있고 힘이 크고 달도다. 와, 진짜 확실한 말씀 전하시네.
1: 사실 이거 한자로 이수정 씨가 적은 문구인데
0: 네,
1: 그걸
0: 네.
1: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1: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성경의 이름 딱 한 번 나오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겸손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0: 네.
1: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두드림, 레디듬 해서 이제 다섯 개 영역을 보기로 했는데
0: 네.
1: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1885년 그 이전에 귀한 일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럼요.
1: 복음화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겸손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조선시대의 상류계층 양반이었던 이수정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비록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지만 그의 작은 순종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큰 모판이 되었고 그 모판을 통해 자라고 성장하여 알곡이 된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 방송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0: 네. 자, 오늘은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이수정 선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 우리 새로운 거 많이 아셨던 거, 이모군란이.
1: 네네.
0: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
1: 맞아요.
0: 이모군란이 명성황후, 또 네. 이수정, 일본 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치타 선생님 만나게 되고,
1: 네.
0: 복음을 접하게 되고.
1: 맞아요.
0: 와.
1: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한국의 역사랑 네. 교회 역사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0: 네.
1: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0: 네.
1: 말씀하시는 그 고백 안에는,
0: 네.
1: 나의 역사, 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오버랩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0: 네.
1: 과거의 역사도 그와 같았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해마다 때마다 있었던 그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앞으로 내년 썸머 스페셜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예, 역사 공부 재밌네요. 이길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0: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청취 소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대사, 교회사 공부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요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 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91번 지역번호 052 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명동교회 김용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죠. 힘들고 어렵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군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또 희망이 보이다가도 절망이 오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통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뭘까?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쁘게 살려고 힘을 내보는데 힘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의 현실은 너무 처절합니다. 행복이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의 얘기 같고, 행복은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고 갔는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고독과 쓸쓸함과 아픔과 괴로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잡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듯이 그냥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고, 내 미래는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얘기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아빠가 있어서 내 삶은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참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 삶이 맞춰지는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늪에 빠진 것 같다고. 늪에 빠진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린 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힘을 다해서 인정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늪이 있더군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돈일까? 사람일까? 그게 자식일까? 그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나의 꿈일까? 해봤지만 그것이 나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병든 몸이고 아픈 몸이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

0: 같은 나의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안 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끝날 때 비난도 하고 어렵지만은 저는 사실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연찮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웃어요. 밝아요. 장난을 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고.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분은 나하고 다르지? 그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교회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 한번 나가고 이곳은 내가 다닐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래서 몇 개월 쉬어보기도 하고 피해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더군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교회 나가보자.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인생에 꿈이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참으로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를 나가다가 이상하게 그 찬송가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들리지 않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 자꾸만 강하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고 우리의 인생 모두가 힘듭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어떤 방법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나의 생명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나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꼭 다녀보시고, 울산에 좋은 교회 많고 전국에 좋은 교회 많고 또 제가 사는 서창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찬송과 가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인생의 복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쉬었지만 지금 다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이 기쁨을 다시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아,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 코너가 점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본인이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성경의 무림고수, 본인도 좋지만 주변 분들, 또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보시고 은혜 체험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국에 모셔서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 큰토교회를 섬기시는 박은규 집사님, 조은하 집사님 부부를 모셨는데 일평생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가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정말 따끈따끈한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나오신 부부가 되겠습니다. 자, 박은규 집사님, 조은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번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큰토교회 다니고 있는 박은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집사님 음악 전공하셨다고.
2: 네, 지금 필리핀에서 색소폰 전공했었고요.
0: 네.
2: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악기는. 네,
0: 지금 뭐 겸손하셔서 부정... 말씀 안 하시는데, 네. 우리 조은하 집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모든 악기를 다 다룬다. 뭐 바이올린도 하신다고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차차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은하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토교회 섬기고 있는 조은하라고 합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두 분 너무 선하게 보이시고, 첫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가 넷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건 정부에서 훈장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성별이나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 네, 저희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좀 저희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네. 다 어립니다.
0: 그래요?
1: 그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네. 1학년 그리고 6살 막내는 이제 뭐 아직 3돌이 안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계속 나오실 계획이신가요, 두 분은?
1: 네, 그렇습니다.
0: 할렐루야. 아, 이 방송을 우리 좀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 정말 이런 건 정부에서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 귀한 분들이고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두 분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이제 보내주신 내용 보고 좀 재밌었는데 누구 소개로 만난 게 아니고 무슨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남 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만나셨어요?
1: 네.
0: 요즘에 제가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뭐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매칭이 된 커플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 네, 그 저희 필리핀에서 온 친구 통해서 알게 네. 된 앱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에 대해서 만났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와이프는 네. 만났을 때 제가 또 CCC에 있었다 보니까
0: CCC 순장님이셨죠?
2: 네. 그것도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제 큐티 한번 같이 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0: 지금 앱으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2: 아니요, 아니요.
1: 직접
2: 한번 만났을 때
0: 아, 이게 뭐 아니면 돈데 네. 첫 만남에서 그러니까, 큐티 한번 해보시죠.
2: 세 번 만났었나요? 그때 다른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아유 저 그래 싫습니다 뭐, 뭐 그런 거 거절했었는데 네. 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고
0: 야,
2: 큐티하자고
0: 첫 만남인데
2: 네, 네.
0: 남자가 그래도 네. 밥도 몇 번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좀 친해졌을 때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 같이 큐티 해볼까 이럴 수는 있는데 네. 만나자마자 자매 우리 큐티 합시다 괜찮으셨어요 그게?
1: 네, 저는 또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 예.
2: 그래서 이제 평생 갈 수 있는 자매가 있겠구나 해서 결혼을
1: 처음에 여러 번 만나.

0: 했을 때
1: 네.
0: 별로 그런 게 없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조금 갑자기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서로가 그때 동시에 딱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
1: 하나님이 그 마음을
0: 네.
1: 주셨나 봐요. 참 너무 만남부터 아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좀 늦게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아이를 낳자. 그래서 넷째까지 선물을 하나님 주셨네요. 큰토교회는 어떻게 지금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
2: 처음 제가 필리핀 유학을 하면서 그 CCC 사랑방에
1: 네.
2: 있을 때그 목사님 방문해 주셔서요. 그때 당시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런 권면도 해주시고
1: 네.
2: 아이들 저희 그 순장들 모임 순장 순원들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1: 네.
2: 제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
1: 뭐가 기억에 남으셨어요?
2: 순장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1: 네.
2: 기도 한 시간은 기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1: 순장쯤
2: 해서,
1: 되면 두세 시간은 기도해야
2: 네.
1: 된다.
2: 그래서 거의 순장들이 이제 작정 기도를 차트를 만들어서
1: 네.
2: 거의 이제 베란다에서 막 찬양 틀고 기도하고
1: 야.
2: 그때 당시 엄청 이제 각인이 돼 있었는데 마침 이제 큰터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1: 야.
2: 그때 또 이제 또한 번씩 이제 저를 이제 색소폰 연주 해보라고 하셔서
1: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박 집사님 너무 순수하시고 또 좋으신 게 보통은 굉장히 강력한 권면 아니에요. 불현듯 필리핀 그 사랑방에 오셔갖고 이 간사쯤 되면은 2시간, 3시간은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도전받고 또 가셨는데 두 분이 등록한 게한 3년 되신다면서요. 근데 큰토교회는 저희가 문 목사님도 무린 곳에 모셨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한 달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가셨어요?
2: 그걸 모르고 갔었는데요.
1: 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가보니까 한 달에 일독을 하라 그런다. 예.
2: 그때 당시에는 그 코로나가 있어서 그때 교회를 못 정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이제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안 맞은 게 교회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 하고, 모든 걸뭐다 받아줄 수 있죠. 교회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아이들 또한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난 엄마 교회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마침 이제 교회를 정하면서 큰토에 갔을 때 처음에는 마음을 못 잡았었는데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보니까
1: 아, 그런 걸
2: 와이프가
1: 좋아하셨구나. 아, 누가
2: 그래서
1: 나를 좀
2: 뭐
1: 강하게 좀 푸시해주고,
2: 푸시해주고 이런 걸
1: 신앙생활 끌어주고,
2: 저도 와이프가 뭐 가기 싫다면 못 갔을 건데 큰토교회를 못 정했을 건데 와이프가 또 이렇게 또 푸시하는 교회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 아, 제가 볼때 우리 큰토교 문 목사님은 그 푸시, 전국 최고시죠. 근데 박은기 집사님이 우리 조은아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네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 적응할 수 있지만,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했다 하면은 스토리가 안될 텐데, 고 등록할 고 즈음에 재정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요. 집사님, 어떤 상황인지 실례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0: 저희가 이제 여러 뭐 투자도 하고
1: 네.
0: 하면서 빚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15억 정도.
1: 15억.
0: 네.
1: 야, 이거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인데.
0: 네. 저희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1: 네.
0: 더좀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잘안 되면서
1: 뭐 투자를 여러 군데 했는데 한다고 그게 꼬였군요. 그때 뭐 이자 내는 것만도 감당이 어려웠다고요?
0: 네, 거의 이제 계산해 보면 한달 이자가 600만 원.
1: 600만 원. 야, 한 달에 둘이 벌어서 600 벌기도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업신데 덮친 격인데 15억 빚에 이자 600에 애는 내시고 근데 직장을 또 잃어버리시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0: 직장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1: 네.
0: 이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0: 여기까지만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은 재정적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해놓고 이자는 어떻게 갚고 월급 받아서 이렇게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직장이 갑자기 확 없어지니까 모든 게 이제 막혀버린 거네요. 그래서 어떡하죠? 수입이 두 분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그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은 없애지도 못하고.
0: 직장도 뭐 알아보는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그때 상황은 뭐 제가 상상도 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잠도 안 오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0: 뭐 세세하게 말은 하기가 힘들지만
1: 네.
0: 또 여러 어려움이 다 겹쳐서 이제
1: 어허,
0: 오더라고요.
1: 네.
0: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길을 막 가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1: 네.
0: 바로 이제 뭐 신용카드가 정지되기도 하고 뭐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 대출을 빨리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다 은행에서 여러 은행을 막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1: 네.
0: 안 되는 상황이었고 뭐 연장을 해달라 은행에 계속 전화하고 정말 급박한 그런
1: 그렇죠.
0: 시간이었거든요.
1: 네.
0: 계속 이제 좌절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 근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
1: 네.
2: 말씀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1: 네.
2: 지금 이때까지 받은 고난이 정말 목숨이 끊어질 줄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1: 네.
2: 여러 가지 대출 문제나 이런 자금을 흐름을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경험 수치가 레벨업이 된게이 수치가 엄청나게 단련이 돼가지고
1: 그렇군요.
2: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1: 아, 본인이
2: 하나님께서.
1: 아니고 조은하 집사님께 모든 짐을 넘기시는 거예요?
2: 대출의 달인으로 지금 이제
1: 아,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 3년 후에 이걸 풀어주시고 우리를 좋게 해주실 거라는 그때 신락 같은 뭐 알고만 있었어도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께서도 저희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네.
2: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 하나님께
2: 아뢰라.
1: 아뢰라.
2: 그리하면 모든 지경이 있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시.
1: 아멘.
2: 그 말씀을 그 주셔서
1: 네.
2: 마음이 계속 되새기면서 했었거든요.
1: 버텨냈군요.
2: 네네.
1: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되게 황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갖고 지금 15억 빚에 600만 원 이자에 직장을 없고 수입은 없는 상황에서 보통 상황 같으면은 교회에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나와서 이럴 텐데, 교회를 매일 출근하라고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권면을 하셨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0: 갑자기 교회에서 월급은 못 주지만
1: 네.
0: 출근을 하라.
1: 진짜 말 그대로 출근을 얘기한 거예요?
0: 출근을 사역자처럼
1: 네.
0: 오전 10시에 이제 아이들 보내고 출근해서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냐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4시에 온다고 4시까지 출퇴근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1: 교회 가서 일 시키신 거예요?
0: 네.
1: 뭐 하셨어요, 교회 가서?
0: 그래서 그냥 말씀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근데 목사님이 진짜 뭐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되시면서 둘이 교회 나와라. 계속 말씀 봐라. 또 기약도 없고. 그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2: 아,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이제 막 퇴사를 하고 그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0: 별로
2: 같습니다.
0: 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분은.
1: 아, 힘들면 색소폰 부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부인만 지금 힘드시고.
0: 좀 좋아하기도 하고.
1: 교회 나가야지, 막 해맑게. 그러신 거예요? 아, 집사님 어떠셨어요?
0: 저는 이제 혼자 가면 좋겠는데 또
1: 예. 네.
0: 굳이 같이 오라고 하시고 이제
1: 목사님께서, 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지금.
0: 마음은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야, 그 나가서 그럼 성경을 보셨네요? 야, 이게 참, 순종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목사님이 아마 영적인 분이라 두 분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교회 울타리에 불러놓으시고,

0: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보셨네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셨습니까?
1: 한 3개월 정도.
0: 석 달.
1: 네.
0: 그 큰터교회는 보통 한 달에 일독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그 가운데 한 3독 정도는 하셨겠네요. 목사님은 계속 돈을 안 주시고.
1: 처음에 이제 그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본 적이 없어서
0: 네.
1: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읽어도 이게 다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0: 이해가 안 가죠.
1: 네.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또 봉투를 하나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0: 드디어 봉투가 나왔습니다. 예, 그 봉투가 뭐가 있었나요? 혹시 편지 아니에요? 힘내세요. 예.
1: 근데 이렇게 돈이 좀 제법 두둑하게 들어 있었는데 봤더니 막뭐만 원짜리, 막 1,000원짜리, 막 100원짜리
0: 100원짜리까지.
1: 저 본인의 전 재산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정말 안 받으려고 했는데
0: 네.
1: 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항상 다 흘려보내, 하나님 또 주신다, 이렇게 하죠.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0: 위로가
1: 네.
0: 되셨겠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성경 보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평생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왜 성경을 못 읽으셨죠?
1: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계속 도전은
0: 네.
1: 했습니다. 1월이 되면 딱 성경
0: 그렇죠.
1: 읽기 표를 딱
0: 그렇죠.
1: 두고 하다가 계속 또 실패하고, 예, 잘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참늘 부끄러웠지만 이게 성경 내가 좀 거의 일독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독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쉬운 성경을 또 펼쳐봐도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0: 어쨌든 평생 일독을 못하던
1: 예.
0: 성경을 지금 궁지에 몰려서 목사님의 강권에 힘입어 교회 나가서 삼독을 하셨네요. 이해가 안 가든 읽어내셨네요, 그냥. 두 분이 다. 남편 분은 안 읽고 막 색소폰 불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그렇게 두 부부가 삼독을 딱 끝내고 뭔가 약간 서광이 비치는 일이 생겼다고 지금 그 얘기가 저는 감동이었어요. 지금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뭘 본인들이 알아보고 할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고,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보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1: 저 갑자기 그 저희 지인분이
0: 네.
1: 또 어머니 통해서 연락 오셔가지고,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예, 그 직장으로 오라고.
0: 그 부탁한 것도 아닌데,
1: 네.
0: 네, 갑자기.
1: 또
0: 갑자기,
1: 서울에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근처로 갑자기 오셔서
0: 네.
1: 그, 예, 갑자기
0: 일을
1: 이렇게,
0: 주시고,
1: 예, 일을 주시고.
0: 월급도 많아지고. 야, 그 3개월 성경 다 봤을 그 타이밍이었나요, 거의?
1: 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야, 그래도 빚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1: 네.
0: 그럼 어떻게 지금 갚아나가고 계신 거예요?
2: 원래는 그래서 뭐그빚 또한 이제 일안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0: 네.
2: 근데 지금 그때까지 또 지금까지 일했던 그걸 보고 또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됐던 거죠. 이때까지
0: 네.
2: 일한 것 때문에 또 그래서 그이 직장 때문에도 이때 저희가 지금 또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거고요.
0: 아하,
2: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못 받고 있던 것들이 한 5억 정도를 못 받고 있었는데,
0: 예.
1: 그 부분도 이제 계속 차차 정말 벼랑 끝에서 계속 안될것 같았는데 또 해결이 되고,
0: 아, 내가 받아야 될 돈이 5억 있는데,
1: 네, 그것도
0: 그게.
1: 다 대출로 했지만 그 5억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계속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네,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실수 같아서,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남편은 계속 말씀만 선포하더라고요.
0: CCC
1: 제가 막
0: 간사님 출신이라.
1: 상담하면
2: 간사님이
1: 말씀을 막
2: 아니었습니다.
1: 암송을 하는 옆에서.
0: 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공감 안 해주고.
1: 그래서 그
0: 야.
1: 분양받은 아파트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게 이제 안될것 같았는데,
0: 아하.
1: 그래서 우리 집 된다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얘기. 그래서 너무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0: 솔직한 마음이네요. 근데
1: 나서.
0: 분양도 되고
1: 네.
0: 받을 돈도 다 갑자기 받게 되고 직장이 열리고, 사실은 두 분은 교회 앉아갖고 지금 성경 본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열어주셨네요.

0: 근데 뭐 일이 풀리는 건 풀리는 거고 내 마음에 좀 불편함, 답답함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문 목사님께서 성경을 하루에 뭐 2, 300번씩 뭐 암송하라 하고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서요. 그건 또 뭐죠?
1: 저에게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말 수입이 0원이었을 때
0: 네.
1: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주시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그 말씀을 주실 때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제가 다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0: 네.
1: 그 말씀을 왜 주실까? 그래서 그 200번씩 계속 그거를 암송하고 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기도 하고,
0: 그럴 수 있죠. 상황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1: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모여서 집사님들이랑 암송을 하거든요. 자기의
0: 네.
1: 말씀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면서,
0: 갑자기.
1: 믿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0: 말씀이 갑자기 믿어져요? 그러니까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을 안 지시겠냐? 갑자기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1: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제 입으로 고백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0: 이런 거 보면은 말씀이 역사를 일으킬 때는 완만하게 좋아지다가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인 것 같네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때부터 걱정이 안 되던가요?
1: 그런 건
0: 걱정은 되는데
1: 아닌데.
0: 그래도
1: 그래도,
0: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불과 몇년전 얘기입니다. 이두 부부가 지금 또 사업을 새로 하시게 되면서 많이 지금 안정이 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더 깊이 말씀의 은혜를 확 체험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찬송 후에 우리가 은혜 나눌 예정이니까 찬송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부산 큰토교에 섬기시는 박은규 조은하 집사님 부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부 앞부분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갑갑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회복의 얘기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내려놓으시고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서광을 보이시고 점차점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정이 되시는 단계까지 왔는데. 지난 4월에 제가 소문을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간증을 해주신 분도 여기 나오시긴 했는데, 교회에서 50시간에 소리 내어서 성경을 통독하자. 요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면서요. 두분다 참여하셨나요?
1: 저는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있었나요? 네.
0: 이제 직장을 나가셨어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참석하셨네요. 그 50시간 소리 내어 성경 통독. 50시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을 수 있습니까?
2: 네, 읽을 수 있습니다.
0: 해보니까 돼요?
2: 네.
0: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부터
0: 오후 예배, 오후 예배 시간부터.
2: 해서 시편부터 시편, 잠언, 아가 이렇게 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0: 네.
2: 오전부터 이제 저녁 밤까지 계속
0: 어허.
2: 정말 화장실만 잠깐 갔다가 곧바로 계속 시작했습니다.
0: 이게 이제 다른 통독하고 다른 건
2: 네
0: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2: 네
0: 힘들지 않으세요?
2: 많이 힘들더라고요. 속도가 일단 너무 빨랐고,
0: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2: 저희 뭐 부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좀 빠르게 읽으시는 분들
0: 아, 그럼 앞에서 한 명이 마이크를 잡으면
2: 있습니다.
0: 앉아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막 읽어나가는 거예요?
2: 네.
0: 여긴 또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성경 삼독을 이제 목사님 때문에 억지로 하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소리에서 빨리 읽으면 더 이해가 안갈것 같은데요?
2: 그냥 따라 읽기도 버겁더라고요.
0: 뭐
2: 그래서
0: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네요.
2: 따라 읽기도 힘들고 이제 계속 눈으로 따라 가기도 이제 버거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또 놓치기도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읽어 나갔던 것
0: 내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니까 더
2: 같습니다.
0: 힘들죠. 근데 한 20여 분 되는 분이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성경 1독을 소리내서 다 하시고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2: 그 초등학생 아이는 그 눈이 갑자기 읽기 시작하고부터 한 조금 지나서 좋아져서 안경을 벗기도 하고,
0: 원래 안경 쓰던 애가 그 일주일 안에
2: 바로 그날.
0: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 있나요? 다시 나빠진 게 아니라 확실히 눈이 좋아졌네요.
2: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벗어도 이제 보일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아예 벗고 읽는 중에 잘 보였다고.
0: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2: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그 본인이 타던 차를 또 이제 가족에게 그냥 주기도
0: 어려운
2: 하고.
0: 가족에게 원래 감사를 안 하던 분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본인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면서요.

0: 하나님이 그냥 강권하심으로
1: 네. 그래서
0: 이렇게
1: 너무
0: 베푸시고.
1: 되게 그 분위기가 막좀 천국 같고 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
0: 야.
1: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예.
0: 근데 우리 조은하 집사님은 그 말씀드려도 되나 몰라도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좀 있으셨다고 핸드폰 늘 들여다보시는 게 고쳐지셨다면서요. 원래 되게 차분해 보이시는데 핸드폰을 늘 붙잡고 사셨어요?
1: 제가 뭘 하나 하면 이렇게 되게 빠져드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또그 당시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핸드폰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육아에 또 지쳐서 이제
0: 그렇죠.
1: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그 시간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막 뉴스나 이런 거를 막 보면서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뭐 3, 4시가 되기도 하고.
0: 그렇죠. 약간 중독이라 할 만하네요.
1: 네.
0: 별 의미 있는 기사들도 아닌데
1: 네, 그쵸.
0: 계속
1: 계좌
0: 들여다보고
1: 이런
0: 영상
1: 거.
0: 보고 그러느라고 새벽 3, 4시까지.
1: 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또안 읽어지니까 계속 죄책감이 찾아오더라고요.
0: 마음의
1: 그냥,
0: 부담감은
1: 네,
0: 있고.
1: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이제. 예, 네, 그런
0: 근데
1: 상황이었어요.
0: 조 집사님이 원래 예전부터
1: 네.
0: 약간 요즘에야 이제 ADHD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1: 네.
0: 예전에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슷한 성향들이 많이 있으셨다면서요.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1: 네.
0: 어떠셨습니까?
1: 그 고등학교 때부터 늘 별명이 지각대장이었어요.
0: 왜 지각을 이렇게 하셨어요?
1: 지각이 거의 막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또 선생님들이 무서웠잖아요.
0: 엄하셨죠.
1: 매도 들고. 그러니까 매일 그 혼나고 매도 맞고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0: 그 시간을 지키는 게
1: 예,
0: 어려운 거군요.
1: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두 분이 일하러 가시면 혼자 계속 못 일어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에서 알게 됐어. 아, 내가 그 ADHD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일을 디자인 일을 했는데 마감을 계속 못 지키는 거예요.
0: 아니, 디자인을 하시면 마감을 지켜야죠, 생명인데.
1: 예, 그러니까 학교, 대학교 때도 계속 과제하는 거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일을 제가 예, 좋아하는데 계속 그 마감을 지키는 게 힘들더라고요.
0: 이제 그게 또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니까
1: 그렇죠.
0: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에 이제 몰입을 하면서 항상 이걸 손에 들고 다니셨겠네요. 근데 성경 50시간 1독을 하고 그게 완전히 좋아졌나요?
1: 네,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어두움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성경 읽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때 이제 또 그날 어느 날그말그 전날에 제가 그때도 그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누워서 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너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절망에 가까운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7편 4편 말씀인데 그 내가 정말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오벳에돔이라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그 가족들도 다 성전 문지기로 헌신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아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면서 문지기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막 핸드폰을 이렇게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딱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갔는데 갑자기 50시간 너무 황당한 이거를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0: 주일날 갑자기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1: 예.
0: 너무 교회가 강력합니다. 어쩌나게 이게 슬퍼서 사실 뭐 학창시절도 지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 되고 나는 성경 보고 싶은데
1: 안
0: 안
1: 되고.
0: 되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1: 네.
0: 그러면 괴로워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주무셨겠어요.
1: 네.
0: 근데 다음날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다.
1: 네. 근데 그게 좀 느껴졌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초청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눈물이 막 나면서.

0: 그 남편분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을 해야겠어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1: 너무 감사하죠. 그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와이프도 막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원망도 하고 이런 상황에 또 목사님께서 이런 해결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했던 거에 너무 감사하죠.
0: 그러니까 이 조집사님은 죄책감이 많으셨네요.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또 괴롭고. 그 주일 오후예배부터 이제 시편 읽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날 다 읽으셨어요, 오후에? 어떠셨어요?
2: 그때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읽기가 힘든데 계속 좀
0: 첫날이니까.
2: 집중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0: 네.
2: 그 입술로 그 고백하는 거에 좀 제가 집중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습니다.
0: 이게 이해되는 것과는 다르게 일단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간 거네요. 앞에서 목사님 빨리 읽으니까 놓치면 안 돼, 그러고 소리내서 읽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면서요.
2: 집에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0: 아,
2: 그날.
0: 피곤하죠. 피곤하죠.
2: 그래서 거의 쓰러지듯이 이제 피곤해서
0: 네.
2: 누워서 이제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귓가에도 막 말씀이 계속 이제 그게 저만 혼자 읽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2: 성도님들
0: 그렇죠.
2: 같이 읽으니까
0: 네.
2: 그게 쟁쟁쟁 하면서 계속 울리는 것 같은 말씀
0: 네.
2: 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고, 갑자기 정말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0: 네.
2: 그런 임재 같은 게막 쏟아지고,
0: 나는 지금 누워 있는데.
2: 누워있는데, 막 몸이 다, 온 세포가 다막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에 뭔가 정말 막 밝은 빛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누워서 잠을 못 자, 새벽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게 너무 좋아서,
0: 야,
2: 정말 처음 경험한.
0: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고백을 눈물 가운데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그냥 밤새 경험을 하셨네요. 그 첫날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첫날이.
2: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집중해서 보는 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0: 이야, 놀랍네요. 그 다음날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더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이제 둘째 날부터는 훨씬 좀덜 힘들고, 계속 또 읽어 나가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읽다가 보니까 정말 그전에는 이렇게 조각처럼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했던 말씀들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하나로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실제 같이 느껴지고,
0: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제가 미리 받은 간증문에 감동이 됐던 거는 그 가까운 지인 중에 이단에 빠져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해결 못하는 그 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뭔가 확신의 믿음을 주셨다면서요.
2: 그 에스겔서 말씀을 딱 읽는데
0: 네.
2: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그 제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거 막 엉엉 울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당이 안될 정도로 그
0: 다른 사람
2: 말씀
0: 성경 계속 읽어나가는데, 예.
2: 그막 엎드려서 엉엉 울 정도로 갑자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라는 게탁 느껴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정말 그런 게 느껴지고 또저 제가 또 북한 그 탈북자들에 대한 마음도 또 있는데 또
0: 네.
2: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저희 통일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0: 네.
2: 그런 게확 펼쳐지면서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단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마른 뼈같이 내 눈에는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계시지만 응답을 주신 거네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부터 제일 궁금한 게, 핸드폰을 끊으셨나요? 그 일주일 다
2: 그래서
0: 읽으시고.
2: 다 끝나고 정말 놀랍게도
0: 네.
2: 핸드폰이 보기가 싫은
0: 갑자기, 아, 이거 남편분이 증인이신데, 박집사님, 사실입니까?
1: 네,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것 같은데.

0: 더 보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 근데 지금 사업적으로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네. 확 달려진 모습을 제가 보면서
0: 그 4월에 성경 네. 통독을 하셨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쓸데없이 핸드폰 보는 일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치료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또 사업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지금 안정가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네요. 아,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이 뭐 더 있으면 더 소개를 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뭐 모든 분들이 다 뭐 그거 하는 교회에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성경 수련에서 읽는 게 과연 답이구나. 지금 확신을 더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속한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뭐 일주일 동안 못해도 후련에서 한번 해봐야지 결단하는 분들한테 어떤 권면들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2: 저같이 좀 잘 계속 실패하거나 혼자 잘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가족이나 뭐 교회 지인이나 실제로 저희 아는 언니도 그 모임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0: 아, 모임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성경 읽기를 이제 서로 이제 단톡방으로 이제 오늘 일독을 했다 이렇게
0: 소리내서 읽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2: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모여서 또 읽기를 하거든요.
0: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습니까?
2: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소리내서 읽는 모임이 만들어졌네요. 네. 요즘에. 그럼 진도는 어떻게 나가세요?
2: 그 저희 교회 그 1개월 일독표를 보고 그날에 예,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직접 교회당에 모여서 다 그 진도대로 그 2시간을 읽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또 읽고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읽으니까 더 서로 동료도 되고 으쌰으쌰 되겠네요. 야, 몇 명쯤 모여요?
2: 한 10명 내외로 계속
0: 대단하시네요.
2: 다른 교회에서도 또 소문 듣고 오시고
0: 그럼 모이면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봅시다 그러면 별 얘기 없이 쭉 읽고 갑시다 그러고 가고 야, 이게 혼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박 집사님이 모든 일에 생생한 증인이시거든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성경 소리내서 봐야겠다. 이해가 안 가도 봐야겠다. 그리고 인생에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갑갑하신 분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권면 주시겠어요?
1: 제가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시편에 또 파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장사의 수중에 활이 가득한 그 보면서 자녀에 대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너무 힘이 됐었고 지금 와이프도 지금 사업을 배우고 있지만 1대1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1대1 코칭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 자체도 1대1 코칭이 아닌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1교회 1독을 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한 번씩 툭툭툭 주시거든요. 그때 1대1 코칭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 오늘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0: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그렇죠. 코칭을 해주신다.
1: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꼭 1교회 1독 하셔서 이런 코칭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조집사님 아주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을 참 소가리를 하시면서 건너오셨는데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2: 정말 그때는 앞이 안 보이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항상 그 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말씀으로?
2: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그 빛이 보인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처음 2독, 3독 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는 게 유일한 해답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선배님이십니다. 자, 지금 뭐 50시간 1독을 어느 교회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올 하반기, 올 연말 가기 전에 부산에서 한번 뭐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모여서 집중해서 성

0: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한번 거기 참여를 해볼 수 있겠다, 부산까지 한 일주일 내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창이나 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행사 뭐 준비하고 기획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큰터기에 섬기시는 박은규 조은하 집사님 부부를 모셨고요. 오늘 사실 꺼내놓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가족들도 지금 모르는 얘기를 여기서 하신 게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무림고수가 매주 금요일 6시에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도 드리고 또 무림고수에 나왔던 성경 통독표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나올 때마다 알아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좀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들을 때마다 또 방송 전에 1시간 후에 방송 나갑니다. 이렇게 안내도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뭐 회원 아니면 뭐 그런 받아보기 원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했다가 매주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쌀국수 전문점 한우의 별과 함께하고요. 또 무림고수 추천해주시는 분들께는 바로나 코스메틱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솔루션 엠존 프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을 따라가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딱 성경에 나온 비결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봐라.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저 잎사귀가 마르지 않잖아.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택하시고 사랑하는 백성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할 지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형통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크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지어다. 축복받을 지어다. 승리할 지어다. 우리 자녀들 존귀해질 지어다. 시대의 명성을 끼치며 어떤 분야든 두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에서 따라올 자 없는 시대의 파워 엘리트가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다 그냥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축복이 이루어질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되라 이거예요.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이 소망 있는 자들이 되라 이거야.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즉 오늘 선택인데 뭔 선택하는 거야? 내가 따라갈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있을 뿌리 내리고 서 있을 자리를 잘 선택하라. 내가 앉아 있을 자리를 선택하라. 여러분 내 능력과 스펙도 중요하고 내 노력의 여부와 내 능력의 여부도 내 인생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 그보다도요 내가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게 내 인생을 결판날 때가 엄청 많아요. 잘나고 똑똑하고 남부럽고 없었던 외동 딸님이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지옥을 사는 것도 봤고요. 여러분 만남 하나가 인생을 뒤바꿔 놓을지인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아. 그 등신처럼 망할 놈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 그럼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여러분 미래가 소망 있지. 맨 망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맨 사기꾼 따라다니고 그건 당연히 망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데 망하는 건지 몰라서 망하는 건지 하여튼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되길 바라요. 오늘 원래 마기태클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오늘날까지 축복받은 내 인생의 교훈과 비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공유하고 쉐어해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바꿨어요. 괜찮죠? 오늘 내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 말씀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원망과 뭐 시대에 대한 뭔가 이 분노가 있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하다 이거야. 이거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저 금수저들을 부러워해. 그 원망해. 아, 저 금수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났는데 저 부모 하나 잘 만나서 아 좋은데 태어나서 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망스럽고 분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뭐 그래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이 될 법도 하지만 저의 또 기준에서 보면 되게 좀 그게 옳은 얘기 같지만 실은 이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그래 금수저를 부러워해서 뭐가 될 건데? 이런 보세요. 금수저는 태어난 배경과 그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선택할 수 있어요? 혹시 부모 선택해서 나오신 분?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서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받으셔야 돼. 이렇게. 우린 부모를 선택할 수, 이 가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알아요? 선택할 수도 없는, 내 선택의 영역도 아닌 것에서 맨날 분노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신경쓰면 막 원망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이제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어. 엄마, 아빠는 선택할 수 없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요.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교제권은 선택할 수 있어. 그렇잖아. 내 멘토는 선택할 수 있어. 영적 지도자는, 목사는 선택할 수 있어. 내 남편은 선택할 수 있어. 내 아내는 선택할 수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인생이 가성비 있는 인생이야? 내 선택으로 아무래도 내 선택의 영역, 결정의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맨날 분노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에 유익되는 만남에 신경을 쓰라는 거야. 뭔가 여러분 얻어질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고 뭔가 나를 개선시키고 뭔가 잘 되게 할 축복의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되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족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요. 내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권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태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북한에 태어났느냐, 남한에 태어났느냐, 여러분, 인생이 갈리잖아. 여기서 가장 못 사는 사람도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거의 1% 안에 들어요. 여러분, 태어난 곳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있을 곳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교회, 내가 있을 곳,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 곳은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태어날 수 있으면, 걸릴 수 있으면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좋지. 시민권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 수석 목사 출신들, 지금 이제 중형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는데, 나만 빼놓고 다 시민권이 있어, 애들이.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인들 사이에서는 영주권 하나가 10억이라고 그래요. 영주권, 이 그린카드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받는 경제적 유익과 혜택이, 그럼 10억이 넘을 정도로. 애들 대학, 우리 3남매 대학만 해도 얼마야? 여러분, 절대로 유학생들한테,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학부는 장학금도 10억 원 안 줘요. 보세요, 우리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뭐 정체성과 뭐 나라 이런 것에만 마음을 쏟고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따라다녀야 복 받아요. 형통한 사람 따라다녀야 복을 받고요. 잘 되는 사람 뒤에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요. 그건 하나님께 택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돼. 이 사람 가면 살아나. 그럼 그 뒤에 있으면 나도 복받고 잘 되는 거야. 이거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망해. 맨날 안 돼. 그래,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야. 나는 그런 결말을 향해 가지 않고 난 그 찌질함에 그 실패를 선택한 적은 없어. 난 다만 윙 파리를 쫓아다녔을 뿐이야. 끊임없이 파리를 쫓아다녔더니, 여러분, 파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 결국 뭐를 만나게 돼요? 응, 변소. 화장실. 여러분, 그 과정은 어찌 될지 몰라도 주구장창 파리를 계속 쫓아다니면 결국에 나는 변소 앞에 서 있는 나를 만나게 돼요. 내가 변소를 선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파리를 선택했을 뿐이야. 그 교제권 하나가, 자, 파리를 따라왔더니 변소라는 결말은 반드시 나와. 근데 또, 벌이네? 내가 끝까지 벌만 쫓아다녀. 끝까지 벌만 쫓아다녀. 그때 그럼 당신 뭘 만나? 그렇지, 꽃밭을 만나는 거야. 반드시 꽃을 만나요. 벌 쫓아가면. 내가 꽃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 나물에 그 밥 되지 말아요. 그 나물의 그 밥, 거기서는 어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미래도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보면, 내가 별로 결론을 볼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결론을 봐. 여러분, 열고 만나야 돼요. 더 진취적이고 나보다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별로 노력 안 하고 돈 쓰지 않고 시간 쓰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게 만나주는 사람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발전이 없어. 그런데 나보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접촉할수록 나는 차원과 수준이 높아져. 단, 그 사람이 널 안 만나줘. 왜? 수준 떨어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투자하고 어떻게든 매달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계속 그 높은 수준과 접촉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에버리지가 자꾸 높아져. 그러면 이제 더 조금만 노력하고 에너지를 쓰고 투자하면 만날 수 있는 급이 달라져. 그럼 또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는 작업. 여러분, 짐 론이라는 미국의 경영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전 세계에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 제가 자기계발서를 한 300권 읽고 나서 다 이제 버리고 한 10권 정도로만 추리면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야. 근데 이 짐 론이라는 사람이 쓴 이 경영철학자의 이 말이 온 세계 자기계발서 쓴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었는데, You are the average of the five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예. 당신이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럼 이거.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 네 주변에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다섯 사람의 평균이 너래.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은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자꾸 열고 더 높은 차원, 높은 기준으로 몸부림쳐 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접촉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접촉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 우리 제가 작년에 여기 올 때 장로님들한테 우리 많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 울산 성도들은 참 달라요. 울산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도 울산 애들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말을 내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 요즘에 계속 만나고 어울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졌어. 에버리지가 돼, 에버리지. 이게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원어민을 만나야 돼. 근데 영국에 유학할 때 진짜 재밌는 교재는 누구냐면 일본 애들. 말도 같지 않은 영어인데 다른 유럽권 애들이나 남미권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어순과 형식이 거의 맞아서 말도 안 되는 문법으로 얘기하는데 알아듣고 웃어주는 건 나카무라 요코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일본 애하고 한국 애들만 친해. 어순이 다르지 않아. 우리하고 일본은 어순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지들끼리만 주구장창 있으면 아무리 어학연수 끝나고 와도 늘어난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든 그럼 원어민의 유학생들 안 만나줘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원어민을 만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원어민과 자꾸 접촉하다 보면 에버리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교재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복 있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복을 받고 복 있는 자리에 있으면 복 받는 거야. 은혜의 사람 따라다니면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술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술 안 먹는 사람만 만나래. 아, 되게 우리 술 안 담배 안 필 거야 담배 안 필 거야 그럼 담배 안 필 거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담배 안 피는 사람만 만나래. 흡연실에서 독립투사처럼 견뎌. 술자리에서 굳이 앉아서. 근데 우리는 마치 파리 따라다니며 변속관을 만났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힘든지 모르겠다고 왜 난 자꾸 화장실을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똥파리를 따라다니지 않는지를 잘 점검하라는 거야. 높은 수준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야. 여러분 홍콩에 최대 재벌 있어요. 리카싱이라는 세계적인 재벌입니다. 그래서 홍콩 여행 가서 예를 들어 돈 10달러를 쓰면 뭐 한 6달러 정도는 그분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모든 기업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점령하고 살아가는 리카싱이라는 이분은 현재 자산이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뭐

70조, 70조에 가까이 개인 재산이 세계 랭킹에도 36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리카싱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이요 유명한 일화 중에 자기 운전기사가 있어. 30년 동안 수족처럼 따라다니며 자기 운전을 해준 운전기사가 30년 만에 은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봉에도 성실하게 끝까지 신의지킴의 옆을 지켜준 이 운전기사한테 200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6천 정도를 위로금으로 고마웠다고 딱 수고비로 준 거야. 그런데 그 리카싱의 30년대 운전기사가 그걸 거절하는 거야. 회장님, 전 이미 회장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전 이 정도 돈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리카싱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리카싱이 되게 짠돌이로 유명해요. 돈은 많은데 엄청 검소하고 또 그 대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100만 원 정도밖에 월급을 안 주고 은퇴할 직전 돼서야 겨우 200, 300 받았대요. 아니, 그런 박복에 어떻게 네가 먹고 살 돈을 모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리카싱의 30년 된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저는 회장님 곁에 늘 같이 있었잖아요. 회장님 모시고 갈 때 회장님이 전화한 소리를 다 듣고 회장님의 모든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회장님이 전화해서 어느 주식을 매입하라, 어디에 투자하라 하면 자기가 그때까지 모아둔 돈 다 해서 그 주식을 한 주라도 샀고, 회장님이 어디 투자하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 그 옆에 땅을 한 평이라도 사면서 회장님 따라다니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했대. 그때 지금 현재 자산이 2천만 위안, 36억 원에 달하는 이런 40억 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를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만남 중요하고 자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과 자리가 있다면 바로 목회자와의 만남이고 교회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고요, 운명이 바뀌어지고요,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함부로 선택하지 않길 바라요. 복 있는 자리 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대학교에 처장들하고 축구팀 감독이 와서 이제 회의할 게 있어서 막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회의하는데, 제가 밥 먹고 나서 시간이 좀 되길래 저 카페에서 이제 그 차를 한잔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막 성도들이 한 무리가 막 와, 목사님 막 이래. 그다음 당연히 우리 또 교인인 줄 알고, 아, 잘 계셨죠? 몇 교고? 그러니까, 예? 그래. 우리 교회가 아니요. 근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안 다닌대, 그래. 근데 어떻게 오셨어? 했더니, 목사님 사인 좀 받으러 왔대. 그래서 막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막 사인을 해줬어. 했더니, 인근에 우리 청주에 유명한 세 교회 교인들이야.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이 교회도 부흥할 뿐더러 청주 땅이 지금 바짝 긴장해서 지금 다음 세대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비상사태래.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온대. 무조건 빨리 물맷돌 중앙교회 가보라고, 가서 그 사역자들한테 가서 빨리 배워오라고. 그리고 한 분이 어디 그 청년부 통짜로 우리 교회로 갈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이러더라고. 다음 우리 교회 하나가 살아나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함께 살아나고 예배 중심에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로 막 다 개편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교회 하나를, 목회자 하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어느 자리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진데, 그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이건 망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해,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가 위대할 만해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가시라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의 환경, 처지, 상황, 감정, 관계 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선지자의 동행과 유무가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는 거야. 하지만 사울왕의 몰락은 그가 다윗보다 미천해서, 다윗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선지자의 없음이에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줄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7살에 왕이 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전제가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데 주구장창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존재가 그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부존재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대 26장의 우시아 왕 이야기에는 16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이 형통함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함의 전제가 있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 묵시를 밝히 한 스가랴가 그 곁에 있을 때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으면 형통하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를 형통하셨는데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한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찾고 형통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스가랴의 부존재, 그의 인생의 사라짐은 그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비극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아요? 그가 이제는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강성한 형통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의지함에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가 없어지자 그가 갑자기 교만해. 그 강성함이 교만함이 될 거라면 그 강성함은 없는 게 나아요. 물질의 축복이 교만함이 될 거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그 직분이 당신의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그 말씀과 질서를 무시할 것 같으면 장로 안 받는 게 나아. 돈 안 버는 게 나아. 그 권력 안 누리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의 강성함, 물질의 풍성함, 세상의 명성과 지위, 이게 여호와의 전을 범하잖아. 선을 넘는 거, 영적인 선을 넘어서 이젠 하나님께 우스운 거야. 하나님의 질서가 우습고 하나님의 종이 우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지면 당신은 끝난 거야. 여러분, 그거 못 지킬 거면 여러분 복을 거절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망할 거면 복을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몫이를 밝히 한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는 잘했지만 그의 부존재는 그에게 교만함을 갖다 줬고 바로 선을 넘어 평생을 나병 환자로 문둥병자로 지내면서 비극적 결말이 되더라.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나야 되고요, 교회 잘 만나야 돼요. 함부로 오가며 선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종자가 잘난 게 아니라, 나무가 유별난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게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메마른 건기가 오고 가뭄이 들어도 다른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도 시냇가에 뿌리 내린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 그러니까 악인들의 정체가 뭐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왔다. 뭔 얘기야? 이리저리 흩어져 다닌 거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명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못 내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이게 악인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 내가 의인들의 자리에 안 간 게 아니라 아무리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뿌리내시길 바라요. 은혜 자리에 뿌리내시고 예배 자리에 뿌리내시고 복된 자리에 뿌리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복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거셔야 돼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절대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은 좋은데,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말씀은 좋은데 은혜는 받는데 내 친구 때문에 그래. 아, 그럼 친구 따라 망해라 이거야. 친구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자리에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계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초청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개입이고 임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있는 자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물질을 많이 쓰고 내 정성과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곳이 과연 진짜 복 있는 은혜의 자리인가? 쓰잘데기 없는 하찮은 그 나물의 그 밥의 모임인가? 그거 깨트려야 돼요. 은혜 있는 사람, 불받은 사람, 순종한 사람, 충성한 사람 옆에 있어요. 그래야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맨하튼에 가보면 47번가가 거기가 귀금속 거리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스트리트라는 5번 에비뉴, 뭐 6번 에비뉴 그쪽이 47번가 전체가 다 금은빵, 보석, 귀중품, 액세서리 막 이런 것만 쫙 팔아요. 그럼 재밌는 것이 몇 년 전에 한 세공업자가 레피 스테파니언이라는 한 세공업자가 갑자기 호기심이 난 거야. 여기 금은빵이 꽉 세공업자가 금은빵 거리야. 라인 전체가 다. 그가 호기심에 빗자루를 들고 47번가를 보도블록과 맨홀 뚜껑 사이와 틈틈을 막 길바닥을 싹 쓸었어. 6일 동안을. 모든 흙먼지와 보도블록 사이에 막 낀 모든 더러운 거 다 쓸어가지고 모았어. 집으로 가져가서 물로 다 걸렀어. 여러분, 금은빵 거리 47번가에 6일 동안 먼지와 모래를 쓸어다 못더니 거기에서 $819어치의 순금이 나왔어요. 그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금은빵 많이 있는 곳에 가라. 뭐 이런 거야? 있어야 할 자리들이 있는데, 복 있는 자들이 뻔히 있는데, 보이는데, 결국 우리는 내 감정, 관계, 상황, 처지, 형편, 참혹하고 불행하다고 가슴을 치며 누군가를 또 원망하며 살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똥파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똥간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뭐라도 하나 떨어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금은빵 거리에 있으면 뭐라도 금쪼가리가 묻어. 어려운 말이요. 금묵 자학이요, 근적 자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묵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껌댕이가 묻고, 근적 자적, 뭐 인주 같은 걸 가까이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 빨갱이가 묻는다. 억울해하지 마라. 네가 가까이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있어야 될 곳이 있을진데 그곳을 이탈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깨트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그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이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만 오늘 이 자리에 없어. 희한해. 아, 이건 인생의 진리야. 여러분, 헬스장 가봐요. 피트니스 가보면 거기 있어야 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 빼야 될 사람 베들레헴,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헬스장 이제 운동을 그만해도 될 것 같은 말라깽이들, 몸짱들만 거의 가득해. 아니, 실은 운동이 필요한 뚱뚱이들이 여기 있어야 될 자리야. 공부 못한 애들은 도서관에 안 와. 이게 문제예요. 그 자리에 안 와. 이번 집회, 이번 부흥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 이게 목회사의 안타까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일 수 있겠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아유, 하나님이 저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저 놓으셨구나, 손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들의 자리에 절대 스스로가 들어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내 인생을 좋은 만남, 좋은 자리에 뿌리 내리려고 애쓸 뿐더러, 여러분, 그 끝판왕, 가장 좋은 만남과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 물질의 유익 따라가지 않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관계 따라가지 않고, 친인척 따라가지 않고, 물질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유불리를 따라가지 않고, 가능성의 뭐 높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심, 이거 하나님 싫어.

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야. 그럼 삑 안 가는 거야. 하나님 이건 기뻐하신 일이야. 그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려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바로 시냇간 신문나무 뭐 천을 따라 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가는 모든 일이 다 복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성경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저 1400년 이상 수십 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일맥상통한 기적과 같은 책이에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시편 1편 말씀과 똑같, 쌍둥이 같아. 그는 물가에,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건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대. 아까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똑같죠. 그 사람이 누구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의 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건 아는데 여기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교제권과 관계와 마음의 중심 또 물질 내 가정 자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스스로 웅덩이를 파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지혜인데 아니야 내 스스로도 웅덩이를 팔 수 있어. 웅덩이를 팠지만 그러면서 여호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웅덩이는 바로 터진 웅덩이가 될 거야. 처음에 웅덩이처럼 보이고 샘처럼 보여도 우물처럼 보여도 터져버려서 결국에는 내가 마른 인생 정말 망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한 진리예요. 네가 웅덩이를 파라는 게 아니라 웅덩이 대신 샘 대신은 시냇가 대신은 오아시스 대신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심겨지라는 거예요. 웅덩이를 판다고 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관계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관계로 총동원해서 정치질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라 이거 해보라 되나.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르는 면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야. 똑같은 말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덤불처럼 굴러다닐 것이고 좋은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도 그것을 볼 자격이 없고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은혜를 쫓아서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내 결론이 되고 내가 뿌리 내린 것이 나의 결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을 따라가고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고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

서울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끔 마음속 고민과 염려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커질 때가 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머릿속을 맴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않을까요? 지난주는 명성가, 모차르트의 명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찬송가, 독창이나 편곡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중에 이 찬송가는 찬미에 속합니다.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들어도 은혜스럽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먼저 들으실 찬송은 너희 죄의 흉악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프라노 이혜선의 노래인데요. 이 이혜선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찬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이혜선의 너의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의 주의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어떤 핍박,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그럴 때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간 연주로 듣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신동일의 연주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오르간 신동일이었습니다. 드리지 찬송은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곡은 맹인 여류 시인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썼는데요. 파니 크로스비는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6개월 되던 해 실명을 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복음 찬송 작가, 또 평신도, 그리고 성악가, 오르가니스트, 맹인 오르가니스트라는 말이죠. 맹인학교 교사, 많은 집회의 강사, 그리고 상담자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송, 오늘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가사입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르,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 둘지스 메모리아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를 생각하는 일이 참 달콤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said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얼굴을 뵙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그쵸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그분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곡의 원제는 Saint Agnes라고 되어 있는데요 30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이죠. 그때 순교한 13세의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이 곡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성결대 콘서트콰이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고 계십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성결대 콘서트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1856년 전염병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병약한 육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고 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남편인 장로교 목사 프렌티스 박사가 이 시를 나중에 발견했고 윌리엄 던이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이 곡은 이제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요즘 찬송가로 들어가 있죠. 말롯데의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곡을 이제 김기영 씨가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곡을 들을 때마다 조금 변화를 시켰는데 더 극적이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박신호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주기도문의 독창은 나소영입니다.

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연속해서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요, 이것도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곡은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경동교회 찬양대가 무반주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곡 참 많은데 그 곡과 험한 시험 불속에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원가 그리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연속해서 들으셨는데요. 경동교회 2부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찬송과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항상 주날개 밑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날개 밑에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운 날개 및 편한 이신의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보에와 함께하는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참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바로크 음악에 특히 바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오블리가토, 그러니까 독창과 함께 나오는 솔로 악기로도 많이 쓰여지죠. 지금도 많은 곡에 오보에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준비했습니다. 오보에 연주의 우경민, 합창은 이와 첸보콰이어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오보의 우경민 합창 이와치 목화였습니다. 이번엔 국악 연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국악단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냇가의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는데요. 먼저 어둠밤 시대리니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박신혁 가요입니다. 이제 이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져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겉옷을 챙겨 입게 되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높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참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거나 가족들과 대화하다가 어머, 나 이런 것까지 부모님을 닮았네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처음 털어놓는 저만의 작은 비밀이 있는데요. 제 발가락을 가만히 보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남들처럼 다 갈라져 있지 않고 딱 절반 정도만 붙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발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혹시 걷는데 지장이 있거나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발을 가만히 보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씩 웃으시더니 당신의 양말을 쓱 벗어서 발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글쎄 아버지 발도 똑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절반 정도 덜 찢어져 있었던 거죠. 그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추석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어머니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그랬더니 고모, 삼촌,

할 것 없이 아빠 쪽 가족분들이 다 같이 웃으시면서 너도 나도 양말을 쑥 벗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자리에 계신 많은 가족분들의 발가락이 다 똑같이 절반만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셨던 마음이 싹 가라앉으시면서 얼마나 웃으셨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신체 비밀 하나까지 부모님을 쏙 빼닮은 우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외면당하던 이들을 먼저 찾아가 안아주시고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인 우리에게서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묻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품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낳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깊이 바라보며 오늘 또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활기차고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하게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신뢰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뢰악곡은 프랑스어로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교향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에 소규모로 구성되어 마치 악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숨결과 음악적 개성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곡은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으로 가을 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포근하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이 곡에는 참 따뜻한 탄생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가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작곡한 곡인데요. 세자르는 스승으로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천재 제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젠 이자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승인 프랑크는 제자의 결혼식 날 아침 정성스럽게 포장한 악보 하나를 결혼 선물로 깜짝 건넸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오늘 듣고 계신 이 소나타였습니다. 악보를 건네받은 제자는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하여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 즉석으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4악장에는 정말 재미있고 특별한 음악적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캐논, 즉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즐겨 부르던 돌림 노래 방식으로 곡이 전개된다는 점이에요. 처음에 피아노가 다정하고 밝은 주제 멜로디를 먼저 노래하면 잠시 뒤에 바이올린이 피아노의 그 선율을 음 하나, 숨결 하나까지 그대로 똑같이 뒤따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두 악기가 포개어지는 소리에서 나오는 조화는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죠.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부모님의 웃는 입매나 걸음걸이, 심지어 발가락 모양까지 쏙 빼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며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며 우리 역시 아버지를 닮은 따뜻한 사랑의 노래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를 닮아가며 다정히 울리는 이 노래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나기를 바라며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계속해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직접 클라리넷 연주로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방송에서는 서로를 쏙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비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며 문득 제 마음에 조용한 물음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은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이 닮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시선을 닮아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며, 가사 읽어드리고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이번 한 주는 가을 바람이 어찌나 신선한지요. 살갗에 스치는 바람이 너무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늘은 얼마나 높고 맑고 깨끗한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외로 나가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이 좋은 계절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는 매력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그 부모님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냈을까? 어떤 사랑을 주셨기에 저렇게 당당하고 적극적일까?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주셨기에 저렇게 꾸밈이 없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 부모님이 보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실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외면당하던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품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딸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정작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딸들이 세상의 많은 소리와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귀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딸들이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에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눈앞의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잊은 채, 혹은

0: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신 가장 귀한 모양을 잊은 채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친 어느 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될 때 지금껏 나를 향해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애틋한 아버지의 시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넘어질까, 길을 잃고 혼자 울고 있을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시는 그 시선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온기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다정한 시선을 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멋지게 해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을 알아채고 우리가 조금 더 당신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면당하던 이들을 먼저 찾아가 안아주셨던 주님의 걸음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며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다정함처럼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돌아섰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손 내미셨던 그 용서처럼 늘 낮은 자를 바라보시고 그렇기에 우리를 더 바라보신 오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에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얼른 달려가는 자녀 그렇게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온기를 온전히 닮아가는 참 따뜻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서늘해진 가을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센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가진 것의 소중함까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다가도 계속 옆 사람의 길을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지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길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맡겨진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걸음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각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길과 요한에게 맡기신 길이 달랐고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부르심이 덜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같은 음만 낸다면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제대로 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에서 이끄는 역할이 맡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작은 친절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피워야 할 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만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진희님의 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인생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미래와 사명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짊어지려 할 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 길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는 이 길을 주셨는지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남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구선희의 목소리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손에 없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얻는 이 소소한 일상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둘러싼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 때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두 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우리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감사한 일들의 집합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숨쉬듯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은 찾기 어렵겠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서 느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는데요.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을 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춰진 기적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우상숭배를 거절하자 왕은 불타는 화덕에 더

움직였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안을 앗아갈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리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걱정이 제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과 평안을 지키십시오. 불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한 물감만 칠해진 도화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어둡고 볼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몇 가지 밝은 색채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화지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의 명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바탕이 없었다면 이 별빛의 맑고 찬란함도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하루하루 역시 이와 참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걸어온 캄캄한 시간과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 삶의 도화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조각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뜻을 모를 시련까지도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있죠. 그 향기로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 감사와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알고 있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노래했던 샤론의 꽃 예수 박진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슈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 예수, 바리톤 김동섭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배주은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 얼마나 바리톤 박상욱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번의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겠고요. 첫마디의 말로서가 아닌 진실된 무릎 꿇은 기도로, 묵상으로, 또 작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가득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종종 소개되는 감동적인 미담 중에는 수십 년간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독거 노인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대형교회의 가장 굳은 주차봉사나 화장실 청소를 매주 도맡아 하는 평범한 성도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나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 손해를 보거나 잊혀질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그 노고,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추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영광은 가장 순수하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 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참된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나목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여겨보신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서로 상석,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를 비유삼아 참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꿰차야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원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끌어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겸손의 원리는 자리를 향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적인 야망에서 비롯이 되고 끝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가정,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초라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들 눈에 띄는 그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쫓느라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말석의 자리를 기꺼이 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청관훈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청관홍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하고 계실 당시에 이 학교 측에서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문패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거창한 직함과 함께 특별 대우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대신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딱 이름만 아인슈타인 딱 적혀있는 문패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겨우 수수께끼 몇 개를 풀었을 뿐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낮출 때 그 권위는 오히려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거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중에 높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척 연기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남궁성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만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 회사는 이번에 몇 조를 벌었다네. 그래? 그래 봤자 내가 이 업계 최고의 왕자라네 하면서 서로 더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한 노신사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말석에 아주 조용히 앉아 혼자 식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신흥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노신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느 회사 대표입니까? 누군데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명함이라도 한번 봅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10대 기업 회장이요. 당신은 뭐요? 그때 노신사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부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명함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 낡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거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의 얕은 지식과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거물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입을 열고 나 이래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상석을 탐하지 않아도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 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미 30대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 전역에서 명예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를 상속으로 대우했고요.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는 슈바이처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영예로 추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상석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말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슈바이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높이신다라는 진리를 슈바이처의 삶이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빌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즈빌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연말 시상식 대기실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앞자리와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A씨의 무명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선배님들과 PD님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개그맨 A씨가 너무 주눅이 들은 나머지 스태프들이 잡동사니 짐을 쌓아두는 가장 구석진 문 앞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방송국 국장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아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스타들은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앞 구석에 있던 A 개그맨에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개그맨 A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왜 이런 찬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 당신이잖아요. 자, 일로 오셔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의 파격적인 깜짝 공로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무명 개그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석에 그 자리를 택했지만 잔치 주인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챙기려는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낮아짐에 미소를 짓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겸손

최고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드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10개 중에서 반인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마귀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깜짝 놀라며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 예화는 에드레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겠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희봉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아,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이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 집주인이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여됩니다. 때때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들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을 쓰고요,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청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려드리니까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자 보내주시는 장경화 집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이미자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그대를 애청하시고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김혜자의 피아노 연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영원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는 잡초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살라의 주님여 이 손을, 나는 비록 약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의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던, 깨끗해졌던 그 모습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자찬양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샌가 죄에 물들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함은 얻었지만 죄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88 극동방송 대부도에서 송출하고 있는 AM 1188kHz. 저 멀리 남쪽 끝 제주도에서 송출하는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 방송 잘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소식,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던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의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제가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저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생에 이제 간섭을 하셨던 순간들이 막 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였던지. 왜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이

프로리그에 가는 게 꿈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주앙체육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군에 나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에 나가면 편한 보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군 생활은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3년을 하더라도 운전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무청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문건이 도로 발송이 됐대요. 만약에 이걸 안 가면 너는 이제 군 기피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군에 나오게 됩니다. 군에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그 최전방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 고압 전기 철책이 얼마나 이제 전기가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안 되실 수 있는데, 뭐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사람이 걸리면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20볼트의 전기 철조망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있고, DMZ 안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한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DMZ를 뚫고 오는 과정을 비스무리하게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제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철책들,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2012년에 이제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요. 신병을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병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있는데 너무 제 처지가 막 이제 처량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제 모습이 이제 가을 낙엽이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을 낙엽이 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최전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처럼 아, 한국과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총뿌리를 맞대고 경계근무를 서는 거였죠. 한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전 군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철책이 전부 다 파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전단지도 주워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 철책을 넘어서 오게 됐는데 철책 넘고 들어오는 과정에 제발 밑에는 수도 없는 그 지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저를 이제 막 총을 쐈죠. 근데 이제 그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아마 탈북민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도 기도를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미 저를 찜하셨고 그 철책을 부실 때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풍 카눈이 불었는데 그 철책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책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상황에서 아마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그 총알이 빗발친데 저는 제발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긴 밤을 괴롭고 외롭고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 눈을 떠가지고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기독교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웁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 누군가는 은혜가 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중국에서 이제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를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다 이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되게 의도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16년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짧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헤른후트라는 곳이었어요. 지저스 하우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주님한테 반항할 때였어요. 주님, 제가 지금 그때 성경통독을 할 때였는데요. 한 50독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한 50독을 했을 때였는데, 이 성경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북에는 없습니까?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고. 그런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막 탐탁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새벽 기도한다길래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그래 뭐 기도한다니까 또 해야지 뭐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분이, 키가 거의 뭐 한 187 정도 되는 고구의 선교사님이 새벽 4시 반부터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딱 밝고 보니까 그 앞에 그분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한반도 지도가 있고요. 북한 지역에 핀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우리 찬양을 켜놓고 한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뜨거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한국 돌아가서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지나니 갑자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 네 마음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대체 뭘 하신다고요? 이랬더니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게요.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니 잘났다. 네가 그렇게 그 DMZ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았냐? 그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DMZ에 네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그 밤에 덮고 있었단다. 와,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주님이셨군요. 주님 그 밤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삽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이제 다녔던 권사님께서 하늘아 너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쓰실 건데 배우자를 이제 그에 맞는 배우자로 이제 기도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욕심쟁이여가지고 한 15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한 100가지를 쓸 걸. 예, 예. 100% 다 들어맞았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좋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엄청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8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희 기도 응답에 하나도 거절하신 기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은 수첩에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신기하게 놀라울 만치 다 이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상품의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신설돼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에서 지난 45억 년 동안 우주의 별 출생률은 60% 줄었지만 별의 재료인 중성원자수소는 2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로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로 지어진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 별관은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존 시설 옆에 증축됐으며 실제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IAEA는 별관 상층부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변에서도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새로 건설된 시설의 냉각 장치가 올해 초 작동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 시설이 최대 28개의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선과 영변의 시설 증설로 북한이 연간 6기 안팎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전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특이 활동은 없지만 핵실험 재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양정보업체 케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약 700만 배럴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위협하면서 이 우회로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최소 7척이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장거리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액은 257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돌아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의 북한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 세관을 통해 의류와 신발 등 중국산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무역회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돈을 대고 상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개인 무역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국 측 거래 상대와 직접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당국이 공식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런 방식은 사실상 차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수 개인 무역업자들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정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상품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장마당에 도 소매상들에게 넘겨져 판매되는데요. 국영 상점 등 공식 상업망만으로 수입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기존 민간 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품 운송비가 2, 3년 전보다 박스당 70에서 150위안가량 오르면서 최종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입과 유통을 쥔 자본력 있는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는 반면 장마당 소매상들은 가격 경쟁까지 겹쳐 돈벌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입법의 대표 지도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 톰 패터슨이 공개한 이콰러스 도법 세계지도에는 에터로후와 구나시리, 시코탄, 하모바이 등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다는 취지의 주석도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어판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독도라는 지명도 적혀 있으며 별도의 영유권 관련 주석은 없었습니다. 동해 역시 한국어판에서는 동해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에서는 각각 일본해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시됐는데요. 이콰러스 도법은 기존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지역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일 일본을 포함한 164개국의 찬성으로 이런 도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것은 지도 제작 방식인 도법 자체이지 패터슨이 만든 특정 지도의 국경이나 영토 표기는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894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는 50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15만 명, 2023년 31만 명, 2024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4년 만에 6.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도 젊어 지난해 20대가 전체 방한객의 24.9%, 30대가 21.4%를 차지해 20, 30대를 합하면 46%를 넘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유학, 연수 등 장기 체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한국어 학과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문을 연 한국어 교육연수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연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9시간 떨어진 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23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하라뿐 아니라 나보이와 우르켄츠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주의 별 출생률이 지난 45억 년 동안 60% 감소했지만 별의 재료가 되는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었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유럽, 북미, 아시아 연구진은 중국의

전파 망원경, 패스트와 국제은하관측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먼 우주의 중성원자 수소 신호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약 250만 개 은하에서 나온 신호를 겹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료인 차가운 가스가 고갈돼 별의 생성도 감소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별의 출생률이 60% 감소하는 동안 재료인 중성원자 수소는 29%만 줄어 단순한 원료 부족만으로는 별 생성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중성원자 수소가 밀도 높은 분자 수소로 뭉쳐 별로 바뀌는 전환 효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다만 이 효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 기술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를 기록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지난 9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시절 오른손을 크게 다친 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1959년 도웨이 플라이어즈에 입단해 데뷔 첫해 퍼시픽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1976년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해 일본의 홈런왕 오 사다하루와 중심 타선을 이뤘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504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통산 3085안타는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한 장 씨는 한국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과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야구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대전이 18도, 세종 17도, 춘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도는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0도, 전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경상남도는 날씨가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2도, 울산과 대구 19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울산 29도, 대구와 제주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반면 자강도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6도, 함흥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복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라모십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친구를 소개해드린다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사랑으로서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실 타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친구 삼아보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가 좋다오. 또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1: 네.
0: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1: 네.
0: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1: 아,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좀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이 내게 대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1: 네.
0: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네.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 안 하고
1: 아.
0: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1: 아.
0: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1: 네.
0: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화폰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을 다른 집을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1: 네.
0: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족. 조선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0: 편하게 되고. 네.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지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1: 아.
0: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도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유일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10여 년

0: 네, 쓰다 보니까.
1: 예,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0: 네.
1: 예,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0: 네.
1: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0: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1: 네. 그래가지고 저도 저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네. 매일 저거 익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그 저 아빠하고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0: 네.
1: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0: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1: 네, 맞아요.
0: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1: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0: 네.
1: 말씀이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네. 말씀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0: 네.
1: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0: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1: 네.
0: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밤이 길어져 새벽 시간이 천천히 열리고 또 긴팔 옷을 의지해야 하는 일교차 큰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 경배로 아침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주시는 또 한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말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앞에 머무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아침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시죠.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목청 높여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이스올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라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안룹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6장 81절까지는 성도님들 오늘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봅니다. 이제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족보가 우리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족보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어휴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역대기의 족보에 비하면 아주 약하고 역대기의 이 무궁무진한 족보의 세계로 들어가면 와 하면서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 이 역대기의 이 많은 족보들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는 영어 성경의 제목이 킹스죠. 킹스.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통치하다가 망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크로니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로니클 그러면 시간 순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술한 역사를 크로니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라는 말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들의 날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왕들이 보냈던 날들을 적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 보면 제목이 빠뜨린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뜨린 것들. 파랄레이포메나 이렇게 돼서 빠뜨린 것들. 뭘 빠뜨렸느냐? 열왕기에서 놓친 것들을 더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지나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게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대로 그대로 망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쭉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역대기는 뭐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다룰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역대기는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흩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 이 포로 공동체 그리고 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돌아와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들에게 이리 품은 이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역대기를 통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쭉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인데, 여러분 역대기 1장에 보면 이 족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서 쫙 아담부터 가서 결국은 점점점 좁혀지면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다윗, 솔로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이제 있는데, 성경에는 족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라서 언약의 역사를, 언약의 족보를 다루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면요, 3장을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2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서 올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으로까지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는데 맨 끝에 이 누가복음 3장 38절에 가면은 누구한테로 가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상향식 족보로 올라가는데 그 근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의 근원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곧 온 열방의 선조가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까지 간다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한 구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도 다시 오시면 1장에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머무냐 하면 다윗에게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계속되는 이 족보를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3장도 보시면 참 특별한 게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윗이 낳은 자손들, 3장 1절부터 9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보다 훨씬 더 자녀가 많고 후궁, 첩 다 해서 아내들만 한 1,000명 있어요.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도 많이 나왔을 텐데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느냐? 다윗이 성전과 예배의 기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이 역대기의 이 이야기 중에도 11장부터 29장까지 거의 한 18장 정도가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에. 역대상이 총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8장 거의 이제 뭐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통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족보가 한 9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통치. 사울은 딱 10장 한 번에 죽는 거 이야기 딱 한 번 나오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에서는 자세히 다루던 것들을 다 스킵하면서 뭐냐, 오직 초점은 뭐냐?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온 열방을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그리고 다윗.

다윗을 통해 만든 성전과 예배. 물론 성전은 솔로몬 때 졌습니다만 이 성전 예배를 딱 제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성전 찬양대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의 25장에 찬양대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웠던 이 부분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의를 드리고 성전 문지기가 누구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 가운데 역대상은 뭘 또 계승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건 뭐냐? 내게서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올 거다. 비록 다윗의 후손, 이 열왕기에서 왕들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그 후손으로 오신 누군가가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그 중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항상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뭐냐? 모든이라는 건 유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백성, 베냐민과 유다밖에 없었거든요. 위에는 다 북이스라엘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친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이게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민족들도 다 온 이스라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이제 유다의 자손, 그러니까는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냐?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 이야기가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자손을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4장 9절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베스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수고로이다. 아, 낳았다. 얘 낳을 때 무지하게 고생한 것 같아요. 산통이 있고. 자, 그런데 이 고생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보면 정말 기특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도와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일단락이 되는 끝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별히 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은 이 야베스를 한 개인으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하죠. 자, 70년 포로로 갇혔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그 죽도록 고생한 끝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은 이 지역, 지금 딱 유다, 여기만 딱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 쪽만.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서 결국은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늘 불안불안한데,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곧 누구의 기도냐? 온 이스라엘의 기도, 포로로부터 귀환한 귀한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복 주신 거거든요.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뭐라 그러냐? 샬롬,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죠. 그럼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되 지역을 넓히시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지금 야베스의 기도 하나를 한가운데 꽉 박아서 소개를 하는 거죠. 왜 소개하느냐? 이 기도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시면 여기에 장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르우벤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이 범죄로 인하여 그 명분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했었죠?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영토를 다시 분배할 때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땅으로 분배를 하시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태어난 게 르우벤인데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건 누굽니까? 제일 막내 요셉. 강한 자를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미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섭리가 아직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누가 나왔습니까? 주권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지만 주권자는 어디서 나온다?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의 주권자는 누구냐? 통치자를 말합니다. 왕.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자녀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통치자는 유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 사실 이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따질 때 뭐라 그러냐. 아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있는데 왜 자꾸 유다 저 넷째를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 주권자 통치자는 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와서 통합이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냐면 육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 엄마는 마리아지만 요셉의 아들로, 유다 지파를 따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요셉이 갔던 것과 비슷한 경로를 가요. 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요셉의 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요셉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나오죠. 요거를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통합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 6장 1절.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게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4절인데 이때는 이제 이 뭐를 이제 그 강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31절에

0: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직분들을 맡겨 찬송하겠다. 이 찬송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이 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역사. 그게 바로 역대상에 보면은 레위 자손의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게 본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이고,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 지경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 가운데 확장할 사명을 가진 자고, 또 장자의 명분과 그 다음에 주권자의 명분이 하나로 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 레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또 나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기쁘게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듯한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며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이어 레위 자손에 대한 기록까지 숨가쁘게 열거되는 많은 스토리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마음이 머무실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아들의 인생을 맡겼고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아들의 기도가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문 속에 회자되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우심을 얻었다는 말씀의 기록이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도 삶의 전쟁터를 부르짖음으로 이기는 하루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9월 14일 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오직 승리하십시오. 샬롬.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무시하다가 멸망으로 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타인을 무시하고 낮추는 언행을 하거나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늘 겸손하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지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겸손한 사람이 되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첫 찬송으로 함께하지요.

우리는 타인을 반드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가르침을 주는 말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인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행동이나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또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하면 그것도 듣기 싫고 또 무시하기도 하지요.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요? 심각한 교만이겠죠. 나의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흠과 결점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금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높다고 생각하기에 드는 마음이겠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높여주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겸손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곡의 찬송 나누죠.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교만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손해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님의 은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지금 당장 버리길 바랍니다. 지금껏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신앙으로 부드럽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죠. 평안하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자나 비신자나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해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모두에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100% 지워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그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변해 복이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보물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0: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금붕어와 메기를 관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조의 한 칸에는 메기가 있었고 한 칸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두꺼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금붕어를 발견한 메기는 맹렬하게 달려들다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남자가 유리벽을 몰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메기는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힐까봐 고개를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정작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끈기로 고객을 찾아다녀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으로 더 알려진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는 크리스천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순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유성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 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2: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3: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 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4: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5: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6: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랬는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7: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라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극심한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찬송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빛과 구원이 되시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십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생각하다가 누가 돈을 조금 달라고 하면 왠지 꺼려지고 경계하면서도 남의 소중한 시간을 뺏거나 약속 시간을 가볍게 어기는 일에는 왜 이리 마음이 너그러운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열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도 작은 일도 정성으로 대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깊은 고난과 시련의 밤이 찾아와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원망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쾌락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달란트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나의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통을 원망과 타협 대신 눈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음으로 막힌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내 타심을 고백하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인데 범인을 찾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해요.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재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찾아낸 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 처리를 맡깁니다. 죽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대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물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아무 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귀한 재물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한 지체가 넘어지면 리더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함께 아파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체의 죄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격인 리더가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그 지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도망간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린 죄를 제하려면 둘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고해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요.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건 결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증명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그냥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의 목이 꺾이는 그 현장에 자기 손을 얹고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지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그 공동체 곁에 머물러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면서 떠나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지체나 공동체에 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음란으로 괴로웠으나 함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0: 놀라워 괴로웠지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책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셨어요. 얼마 전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지체들도 연약하고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고 7절의 장로들처럼 남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은혜의 물이 흘렀어요. 모임 마지막에 각 부부끼리 포옹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피 섞인 눈물을 보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닦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세요. 이제 시작된 남편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흘러오고 있어 감사해요. 남편이 20년 만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짐을 함께 져준 소그룹 공동체에도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범인은 딱한 사람인데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져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지요. 정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식구 내 편만 생각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 내 가족이 아프면 밤새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이웃이나 교회, 나라가 아파하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저절로 그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세요. 처음부터 세상 걱정,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로 애통함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대속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순수한 암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억울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낮아지며 내 식구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까지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해온 아픔들이 실상은 제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억울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교만함과 무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공동체와 이웃, 이 나라의 죄와 아픔까지 내 탓으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준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0: 성취를 부탁드립니다.
1: 노반 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교 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니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 233국에 7424번, 지역번호 052 233에 7424 울산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매우 재미있지만 처절하고 슬픈 러브스토리로 말씀을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91세의 노인이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12번째 태어나는 아이였는데 이미도 11남매가 있었고 12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84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습니다. 뭐가 와요? 마음에? 아, 마누라가 여럿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새 아내로부터 11남매를 낳았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다른 아내가 12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으니까 참 그 집안이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다른 세 명의 아내들이 11남매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12번째로 아들,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친언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아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밑에 그가 자랐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 라반인데요. 훗날 야곱에게는 장인이 되어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14년 전 77살 때 그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친정으로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형이 그 세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함께 거주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날 수야 있겠냐.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가 품삯을 정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사촌 여동생 둘째가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둘째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작은 딸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괜찮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찾아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기한이 찼으니까 작은 딸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 저녁에 라헬을 데려가지 않고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을 첫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 장인이 된 라반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장인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레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거 없어. 네가 정말 동생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걸 하니까 나 7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래. 너 그럼 7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은 7년 더 해. 그렇게 약속하고 7일 뒤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아를 줄 때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실바를 붙여주었고 라헬을 줄 때 빌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는 생겼습니다. 라헬은 남편은 나귀를 사랑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사실 원어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름의 뜻이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어린 반푸는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는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아들 줄게. 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가 또 임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연합할 거야.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됩니다. 드디어 넷째가 또 임신해서 넷째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몸이 달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여종 붙여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 몸품에 안기면 좋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였다. 질투심이 많게 샘을 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아들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셔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정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의 위를 받습니다. 라헬의 신의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라헬이 길을 펴니까 레아가 또 시샘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종을 또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들이보내서 실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아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거둘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력 강장제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네 명을 낳고 그 사이에 빌라와 실바가 또 네 명을 둘씩 낳아서 네 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가 결혼하고 7년 뒤에요. 결혼하고 7년 뒤에. 근데 그 요셉이 낳기 이전에 몇 명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기 전에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셋을 더 낳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까지 셋을 더 낳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7년 사이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비일 여가도 없이 연신연신 매년 나왔어요. 매년. 7년 만에 7을 낳았다는 게 애가 낳고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달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게 7년 만에 7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요셉을 낳자 이 야곱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사도가. 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나 내 고향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마누라가 셋이고 애가 지금 열둘인데 그냥 가서 어떡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어떻겠냐. 너만 좋게 생각한다면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도 좀 재산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라반이 요셉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어른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 요거 전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좋다. 다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은 땅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양들하고 야곱의 양들하고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봅니다. 양쪽 다, 양이나 염소 모두 다 이 야곱이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요. 그 다음부터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록알록한 게 나옵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다 이쪽입니다.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이게 왜 자기 양은 전부 다 비질비질한 게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으로 하얀 거 하고 내가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새까만 거 내가 할게. 그 다음부터는 낳았다 하면 건강한 건 전부 하얀 겁니다. 몇 번 바꾸죠? 라반이 10번이나 이 노임을 바꿉니다. 야곱 대단해요. 10번씩 바꿔도. 그리고 6년이 지나놓고 봤더니 야곱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장인어른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갈 거야. 너네들도 함께 가자. 다 가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따라왔습니다. 장인 따라와서. 너 왜 이렇게 가냐. 나 네 손주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키스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굿바이 키스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아, 외삼촌 사실은

외삼촌이 열 번이나 장인이 열 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나 그냥 가게 두세요. 이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드라빔을 점치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기니악이 다 생략하고 그들이 가서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다시 베델길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라헬이 13번째이자 둘째 아들,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옮겨오는 베델 거치고 올라가서 에일라까지 가는데 약 10여 년 걸립니다. 10여 년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벌써 요셉 나이가 12, 13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살, 13살은 확실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오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는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 비석을 만들어서 라헬의 비라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요셉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살, 자 3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치는 세겜에 가서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자기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여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냐? 내가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인데요. 응, 10명의 형제들 여기 있다가 요 세겜에 있다. 요 위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갔어. 아니 도단으로 갔어.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어. 그가 도단에 갑니다. 도단 가는데 멀리 도단 보이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옷 보니까 그나마 아 뭐라고 저 성경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의 자식 우리가 그렇게 너무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저거 죽이자. 죽이려고 성경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로벤이 얘기합니다. 동생을 죽일 끝까지 없지 않냐.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그냥 넣는 게 어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옷은 숫 염소를 잡아 피에다가 그 옷을 적셔서 이 옷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 아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로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형들이 양치러 가면 몰래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그렇게 해놓고 잠깐 나간 사이 동생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놓고 아 형들이 그렇게 로벤의 동생이고 요셉의 형들이 그걸 보고 밑에 음식을 먹다가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미디안 사람들 큰 이스마엘 사람들이 대상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야 우리가 뭘 시몬도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일 거 없지. 그냥 여기다 팔만 우리도 그래서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옛날 계획성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그것을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감옥에 들어오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 결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 못할 때 복직하였던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므로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껴서 요셉에게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스리라.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내용,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고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중간 생략.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45장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중간 내용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고 요셉이 막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절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쫙 영적으로 쫙 째려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여. 그때 그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이게 뭐야? 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무릎는 웅덩이 속에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막 땅에 떨어지던 간이 지하실로 막 들어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저를 잠깐 좀 지금 요셉의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30살. 풍년이 7년 지나갔어요. 37살. 그리고 흉년이 된 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에요. 39살. 언제 팔려갔어요? 17살 때. 17살. 지금은 39살. 몇 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22년 전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다. 누가요? 형들이 누구를? 동생을 인신매매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 요셉, 요 전장에 보면요.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르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생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형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요셉은 통역을 써서 애굽말로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가 아마 처음에는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형들 만나면 형들 이 새끼 이게 무슨 형이야. 이게 왼수지. 왼수도 아니고 뭐예요? 보통.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수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 당장 그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들이 나 옛날에 팔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6절. 그 다음 보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 22년 전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며 울며 마음의 원통과 분함과 삭히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지금 22년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이 형님들이 팔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역사가 오랜 지나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뭐요? 내가 한 게고 하나님이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성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전 43장 4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예요. 당신들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면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 너네 못 믿어. 그리고 거기다가 시므온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보내오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도 안 믿었습니다. 야곱도.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했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안 돼, 안 돼. 근데 더 이상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거든. 할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차례대로 다 세우고 다 신문해서 그곳 나와 함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만난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 되는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 된 거 그것만 보고 아 우리 아들 다니엘 그냥 안 돼요. 요셉의 총리의 모습만 보고 요셉처럼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에게 팔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요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틀도 안 뽑고 그냥 생기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때 다니엘이 되고 그때 요셉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9월 1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불을 붙이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 아침 일찍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한번 고백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더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뭐 여러분 기운나게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겠죠.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연료를 소모시켜요.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번아웃 시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다르죠.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모습.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밝히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 우리말로 말하면 뭐 대추야자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불을 품은 영적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제목이 여러분 예상하시는 그 찬양입니다. 불길 같은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좀 그 졸리신 분들은 눈을 좀 번쩍 뜨시고 목소리를 다해 우리 힘있게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님,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로 불로. 여러분 힘있게 찬송 부르셨어요? 충만하게 하소서. 아, 참 이 고백이요.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불이 붙지 않았으면 이 방송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불, 성령의 불은 다릅니다.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 우리 안의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죠. 그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그 가시덤불나무는 타면은 그냥 바로 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우리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니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모세는 바라보게 됩니다. 열정과 소망이 없어졌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가시덤불나무 같았던, 그 떨기나무 같던 그 모세의 상황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보여주시니 불을 품은 영적인 지도자로 모세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불이 붙을 때 불평은 감사로 바뀌겠죠? 여러분 삶에 불이 붙으면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죠. 우리 삶에 불이 붙으면 이 월요일 아침에 용기 있게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확실하게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게 감동된 분만 아는 경험인 거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밝혀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죠.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의 그 거룩한 불, 하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에 깊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꺼지지 않은 불이 있지?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와,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2994님 맞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8430님도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6947, 6089, 8437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하는데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에 또 찬송가 더 힘있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성령의 불을 주님 붙여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조찬미 씨가 찬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응원합니다. 우리 9602님 오프닝 말씀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요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6645님도 1407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아,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2718님 성령의 불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0112님도 나도 붙었어. 이게 좀 이렇게 저에게 좀 보내신 거죠? 네, 나도 붙었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 단순히 기운나는 표현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임재 속에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선언들,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 여러분도 이 아침에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은 예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자, 은혜로운 찬송들 더 함께 하면서요. 오늘 복된 월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쉼표 같이 하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을 못 듣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또 영상 링크도 공유해 드립니다. 오프닝 말씀. 우리 이구구사님은 지난번 미스바 기도회 때 정말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구구사님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또 자랑해 주시고 그때 받은 감동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6089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아침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할 텐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생방송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셨지요? 네. 아, 네네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그 마음에 확신이 드실 거예요. 성령님의 불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한주 되길 원합니다. 4760님,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5277님도 다들 너무 반가워요. 성령의 은혜로 불태우는 한 주간 될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5123님도 성령의 불.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0: 그 광명 광은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야, 이렇게 지부장님들을 뵀어요, 실제. 참, 와,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탁,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막 공유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이 아침 어떤 묵상일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시죠.
1: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가 내건 작년의 슬로건은 상상력이 공기를 채운다였습니다. 공기를 채운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마시며 어느 누구도 홀로 차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기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자연스레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말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문화, 언어와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초대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방향, 살아온 시간,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저마다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도 귀 기울여 보고 의견이 달라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말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창을 열어가며 세상의 공기를 한결 맑게 바꾸는 일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공기에 무언가를 보태며 살아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응원하는 진심의 눈빛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힘을 보태는 것처럼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지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은 그 벽에 조용히 창문 하나를 냅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공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공기를 채워야 할까요? 어쩌면 믿음이란 거창한 일을 이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평등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다양성이 일체 안에서 꽃 피울 때, 우리의 포용이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음 안에서 완성될 때, 비로소 세상은 생명의 숨결을 얻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숨결처럼, 지친 친구 곁에 조용한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처럼, 새벽 예배 후 교회 마당을 천천히 쓸고 가는 이름 없는 손길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주님의 공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은 언제나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바람처럼, 메마른 마음의 위로와 용기로,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에 소망의 온기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 좋은 마음과 따뜻한 시선 하나로 그 바람이 지나가는 작은 길이 되어주기를, 그 바람이 머물다 가는 작은 쉼터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시지요. 이 아침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공기를 남길 것인가?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힘은 어쩌면 이 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0: 공기를 바꾸는 사람들. 맞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공기가 확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야, 이거 안 돼, 못 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붙은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 감사의 해석들, 그 공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아침이 저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죠? 여러분의 아침에 불이 붙었죠? 공기가 바뀔 거예요. 감사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 아침 찬양합시다. 아침 쉼표 영상을 여러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아름다운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또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이 우리의 삶의 아침의 공기를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 두 글자 문자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각각의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815님 저는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불이 붙었었거든요. 불이 붙었습니까? 하는 아침 방송 멘트가 제 마음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4735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하루 내 아침에도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내 삶에 불이 붙어 있는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 주위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의 생명력은 오늘도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찬란하게 그리고 활활 타오릅니다. 아, 우리 삶에 불이 붙은 사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사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0: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1: 뭐 방송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이게.
2: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란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흔히 남자들은 다 늑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남자입니다만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늑대 같은 남자 여러분들에게 늑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죽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냥꾼은 먼저 칼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아둡니다. 그리고 그 칼날에 늑대가 아주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없습니다. 늑대는 멀리서도 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알래스카 늑대가 그 피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 찾아옵니다. 늑대는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자기 혀로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피냄새 죽이는데, 역시 맛도 끝내주노만. 음에 맛있는 거,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런데 뭔가 신기하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핥으면 핥을수록 더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피가 점점 많이 나오노만. 근데 왜 혀가 점점 아려오지? 포도주도 아니고 그냥 피인데 왜 머리가 핑 돌지?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만난 피를 즐기고 보세. 음에 맛있는 거. 늑대는 피 묻은 칼을 핥으면서 자신의 입 주변과 혀가 조금씩 잘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피가 계속해서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게 더 맛있어서 칼을 열심히 핥습니다. 결국 알래스카 늑대는 혀가 수없이 잘라져서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사냥꾼은 그냥 기다렸다가 죽은 늑대를 가져다가 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늑대 같은 남자 여러분, 성적 유혹, 그것은 당신을 알래스카 늑대처럼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하룻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평생 지불해야 했던 무서운 대가를 잊지 맙시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주변국들을 정복하여 여유로운 때가 왔습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장에 내보내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은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잘못된 성적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윗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자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고 술수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죄는 만천하의 폭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이후 다윗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하룻밤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음행을 숨기고 있을 때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음행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겪어야 했던 수치들, 음행의 씨가 죽어갈 때 다윗이 겪었던 아픔들, 음행과 살인이 자식에게서 반복이 될 때 다윗이 당했던 슬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할 때에 다윗이 당했던 위기와 수치, 성적 일탈은 이렇게 크고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적 일탈은 나와 상대방의 육체와 영혼을 망치고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결혼과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면과 명예를 추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성적 일탈에 빠질까요? 알래스카 늑대가 피 묻은 칼을 핥는 것과 같습니다. 십수년 전에 접했던 통계자료 하나를 소개합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통계자료입니다. 20대에서 60대 남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70%의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74%의 남성은 부인 이외의 다른 여성과 성접촉을 해봤다고 합니다. 15%의 남성은 결혼 외에 상설적인 성 파트너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매매 규모가 연간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세에서 64세의 남자 성인들은 평균 주 1회 성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하루 30

5만 8천 명의 남자가 성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 25명 중 한 명이 성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7장은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음녀는 남편이 출장을 떠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한 소년에 대해서

0: 생명을 잃을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본문에 나타난 성적 유혹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 유혹은 달콤합니다. 성적인 흥분은 엔돌핀을 발생시킵니다. 음녀의 유혹은 엔돌핀처럼 달콤합니다. 둘째, 성적 유혹은 강력합니다. 소녀는 결국 음녀의 집에 들어가고 맙니다. 성적 유혹은 그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셋째, 성적 유혹은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아서 소녀의 삶을 다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잠언 7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성적 유혹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적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하지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성적 유혹의 속임수에 속지 맙시다. 성적 유혹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인격, 우리 체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성적 유혹에 속지 맙시다. 둘째, 채워야 합니다. 컵 속에 담긴 공기를 빼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컵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공기를 강제로 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컵이 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적 욕망을 강제로 뽑아내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로 우리 자신에게 채우면 잘못된 성적 욕망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자신 속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속에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족한 성생활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원리입니다. 요셉이 성적 유혹의 장소를 피했던 것처럼 성적 유혹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독약이 들어있는 모든 병에는 영어로 danger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것을 발음이 나는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으면 단거가 됩니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danger라고 적힌 독약병을 단거라고 잘못 읽었고 그것을 마셨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적 욕망, 성적 일탈은 danger,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거로 잘못 읽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시 동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울산 미포교회에서 열리며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마련된 이번 집회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교회 청년부나 청소년부 등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052-233-7424번, 지역번호 052-233-7424, 울산 미포교회

협회로 문의하시고 참석 인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잠을 자다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느 날처럼 아이는 잘 자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엄마, 저는 왜 자꾸 자다가 떨어질까요?

그러자 엄마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네가 충분하게 안쪽에서 자지 않아서 그래. 너가 충분하게 안쪽에서 잠을 잔다면 떨어질 일이 없겠지 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화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낙심하는 무수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 그 본질은 하나님께로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고요. 이 한마디의 물음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바로 그런 때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붙어 있었나? 하나님의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생긴다면 더 떨어지지 않고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랐었는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1: 늘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아요.
2: 좋게 말씀 들어오는 게 극동방송이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책도 읽고 싶고 그래서 막 성경책을 직접 사다가 읽고 또 우리 작은 딸한테 성경책
3: 근 10년을 넘게 병원을 다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병원을 오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축을 무심코 다이얼을 돌렸는데 극동 방송에 맞춰진 것입니다. 24시간을 고정해 놓고 듣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때 흘러나오는 복음들이 믿기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4: 하나님께서는 극동 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다시 한번 이 생명사역에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 선교사.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생방송으로 복음의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함께할 전파 선교사 복음의 통로를 기다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을 보내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방송 2026년 울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5: 노반정도도 할 수 없고 이런데 이 전파선교사 말로 정말 생명 살리는 그런 방송 같아요.
6: 극동방송을 들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된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한번 조금이나 미약하지만 힘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흔쾌히 제가 직접 가입했습니다.
3: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해준 극동방송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괜찮은 아침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달릴 텐데 특별히 내일 있을 전파선교사 모집생 방송이 있어서 그런지 기대 반 아니 기대 4분의 1 뭐 걱정 4분의 2 염려 4분의 3,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이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안내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바로 내일이죠. 9월 15일 화요일, 드디어 내일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한 지 24주년을 맞아 네, 이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2026년 울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특별 생방송 기적의 통로 전파선교사 이런 제목으로 내일 생방송이 이어지고요. 내일 오전, 요즘에는 오전이란 말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벽 6시라는 말이 참잘 어울리지 않나요? 6시에 햇볕 하나 안 드는 그 어두운 시간부터 또다시 해가 다 져버린 저녁 8시까지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 전파 선교사분들을 콜링할 예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4년 동안 울산 극동방송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울산과 이땅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왔죠. 누군가의 출근길에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말씀을 듣고 또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곡에 힘을 얻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온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 전파 선교사분들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께서 계신 곳에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겠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의 생명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이 방송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전파 선교사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파 선교사 분들을 콜링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많은 분들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24라는 숫자에 마음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개국 24주년 그리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그렇게 저희가 좀 방송을 진행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24만 원의 후원으로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극동방송의 하루가 되시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극동방송의 또 다른 미래가 될 거고요. 또 올해는 이 극동방송 중앙사 창사 기준으로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얼마나 뜻깊은 숫자인가요? 정말 긴 세월 복음 하나만을 전하며 이 70년을 이어온 데는 극동방송의 하루하루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일은 하루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우리 극동방송의 하루,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우리 해주시는 전파 선교사분들을 만나는 날이다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요. 혼자만 듣지 마시고 뭐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를 틀어주신다든지 혹은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 어플을 통해서든 꼭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들돌 6번님 오늘도 은혜 가득한 그리고 감동 넘치는 문자로 함께 해주셨네요.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신 주님과의 월요일, 이 괜찮은 아침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 넘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김하은 PD님 은혜의 주일 잘 보내셨나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 나갈 때 이 문자 보고 제가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는 꼭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주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 보내니까 아시죠?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좀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해봤다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참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나 방해가 심합니다. 저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저의 약점을 들쑤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참 상처 많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하지만 인생에 또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무너뜨리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롯이 누리는 내일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상처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될 거다.
또 다른 나의 인생의 간증이 될 거다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될 거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찬양은 이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찬양, 내 믿음의 고백 되리라 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내일 방송을 위해서 딱 한 줄씩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아마 각자 운전을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겠죠? 네, 찬양 올려드릴 테니 이 시간 함께 한 줄기도 내일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0: 아멘. 앞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지선 전도사님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듣고 계십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은미 전파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함께도 들으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어머니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는 그 순간조차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틀어두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께서 자녀들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심으셨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헌신을 보셨는지 결국에는 그 자녀분들과 그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그 전파선교사의 대를 이어서 네, 헌신을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언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전파선교사로 가입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확신도 있기 때문이겠죠. 참 귀한 일입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해도 또 어디선가 예수님을 아직까지 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이 있을까 봐 그분들에게 이 전파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마음 모아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전파 선교사라고 하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분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이 이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이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저희가 전파선교사분들을 또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또 동참해 주실지 모르겠고,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과의 또 동역을 통해서 이 울산 땅에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지 않아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요.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이어지는 그 생방송, 네, 그 생방송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찬양 몇 곡 더 이어드릴게요.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강명식의 진리 함께 하시죠.